아름드리 나무도 털어끈만한 데서 나오고 아홉 층의 대도 한 줌의 흙이 쌓여서 이루어지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언젠가는 연약한 묘목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 비바람과 서리, 혹한을 모두 견뎌낸 그 고단한 인고의 세월을 못 보고 현재의 융성한 모습만 기억합니다. 오늘의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 기억에도 없는 아주 미미한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 노자의 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자진아니페 평롱을 연주한 음악 수룡음 롱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수령음 롱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살아온 만큼 비례해서 성숙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노자 64장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자에서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끈 만한 데서 나오고 아홉 층의 대도 한 줌의 흙이 쌓여서 이루어지며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또한 우리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존재,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생명체로 시작했죠. 이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끈 만한 데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긴 세월은 아니라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가을을 보내왔는데요. 살아온 만큼 비례해서 차근차근 성숙함이 더해졌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노자를 읽다가 여러분과 생각을 좀 더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노자와 우리, 노자와 나를 생각하는 이야기로 화두 가져왔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박일훈, 이용탁, 이경섭 세 분이 작곡한 세 곡의 해금 협주곡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분의 음악, 3인 3색 해금협주곡을 듣는 순서 준비했는데요. 박이룬 작곡의 해금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 이용탁 작곡의 해금협주곡 독백, 이경섭 작곡의 해금협주곡 추사항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이룬 작곡의 해금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인데요. 1988년에 창작 초연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이 곡을 협주곡이란 이름으로 작곡했지만 음악을 들어보면 독주와 합주가 번갈아 연주하는 합주곡 형식으로 이 곡을 만들고 이름을 협주곡이라 붙인 걸로 보입니다. 이 음악은 경풍년과 염양춘, 수룡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자진한잎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흐름으로 가락을 따라가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한잎의 여러 선율을 독주와 합주가 각각 나누어서 혹은 함께 연주하는 합주곡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흐름은 작곡가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진한잎의 색채감을 자유롭게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음악이 아닌가 합니다. 박이룬 작곡의 해금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을 변종혁의 해금, 김정수가 지휘하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34분 6초입니다.

박일훈 작곡의 해금 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 들으셨는데요. 변종혁의 해금, 김정수가 지휘하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전체 연주 시간 34분 7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8년 5월 29일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 명연주 시리즈 첫 번째 이현의 사랑 음반에 수록돼 있는 음악입니다. 작곡가 박일훈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과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이용탁 작곡의 해금 협주곡 독백 준비했습니다. 독백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 혹은 배우가 혼자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작곡자는 독백이란 제목에 사랑이란 화두를 담고자 했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기쁨, 갈등, 이별의 그 과정을 독백이라 생각하고 이 곡을 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곡은 협주곡 악장 구성 방식인 3악작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랑의 기쁨, 갈등과 이별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제1악장은 해금과 소금의 주선율을 부여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되는 악기로 저음역의 대야쟁을 썼습니다. 대야쟁으로 주선율과 대위적 선율을 이루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음역은 여성을, 저음역은 남성으로 상징시켜서 사랑의 노래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 악장은 굿거리 장단의 속도에 맞추었는데요. 이 곡의 특징적인 부분은 해금의 반음계적인 선율이 두드러지도록 만든 점입니다. 이 해금의 다양한 연주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갈등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양한 해금 주법을 선보이는 2악장이고요. 제3악장은 빠른 속도를 택했습니다. 변박을 자주 구사하도록 해서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탁 작곡의 해금 협주곡 독백 듣겠습니다. 안수련의 해금, 이용탁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용탁 작곡의 해금 협주곡 독백 들으셨는데요. 안수련의 해금, 이용탁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즐거움, 갈등과 이별을 독백의 형식으로 표현한 음악인데요. 전체 3악장 구성의 곡이었습니다.

작곡가 이용탁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의 추상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곡자의 어린 시절 어느 가을날에 한가로운 때를 추억하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 노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철없던 시절, 한없이 푸르고 높게만 보이던, 늘 깨끗하게만 보였던 그 가을 하늘이 철이 들어 힘들고 바쁜 생활이 반복되면서 푸르고 여유로운 가을 하늘을 얼마나 쳐다볼 수 있었던지, 여유로운 마음, 어릴 적 한가로웠던 가을의 기억들을 떠올린다. 이런 노트를 적어 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작곡자는 삼악장 구성의 협주곡에 담았습니다. 삼악장 구성이지만 전체적으로 두 개의 주제를 써서 곡의 통일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곡은 태평소로 시작되는 도입부를 두었고요. 서정적인 해금의 선율로 1악장이 시작됩니다. 느린 속도의 서정적인 해금 선율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념을 드러내고자 했고요. 타악기의 빠른 리듬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이 곡의 첫 번째 주제의 선율을 제시합니다. 제1악장 끝부분에는 카덴자를 두었는데요. 해금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2악장에서는 두 번째 주제 선율을 제시하는데요. 2악장 끝부분에도 카덴자를 두어서 서양의 협주곡 형식과는 다른 특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3악장에서는 1, 2악장에서 나왔던 주요 선율과 리듬을 다양하게 풀어나갔는데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요소를 더하지 않고 이미 썼던 주제를 활용한 것은 작곡자가 추억하고자 하는 어린 시절의 회상이란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악장의 끝부분에는 코다를 두어서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듣겠습니다. 이동훈의 해금, 이경섭이 지휘하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감상하셨는데요. 이동훈의 해금, 이경섭이 지휘하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자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두 개의 선율로 만들었고요. 3악장 구성의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 10월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박일훈, 이용탁, 이경섭 세 분 작곡가의 세 곡의 해금 협주곡을 듣는 시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비나리 듣겠습니다. 비나리는 우리에게 찾아드는 살과 액을 풀고 축원을 비는 축원 고사덕담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이광수의 소리와 북, 김덕수의 장구,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있다.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방네 불안살 이웃지간엔 회살살이오 도정난이나 식물살 흙을 달아 토살이오 돌 달아서 석살인데 산당 목센살 죽은 나무는 동토살 산에

쌀이오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는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살을 휘모로다 금일 정성대를 받

0: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이광수의 소리와 북, 김덕수의 장구,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제비가 박씨를 물고 흥보네 집으로 가는 그 노정을 그린 대목이죠. 제비 노정기 듣겠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종지 황제라 백조 점구를 받던 것이었다. 조산에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맥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조, 조선에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디 부러진 다리가 봉퉁이 가져서 전동 그리고 들어오며 예 제비 황제 호령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졌느냐. 흥보제비 여짜우되 내 소조가 아리리다. 소조금 매 조선 땅어 박흥보 집벌 주인 삼고 저희들 오륙소를 까서 거의 날개 되었더니 뜻밖의 대명예가 언니까지 모두 다 잡음 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딸기 공부 힘쓰다가 태평산

0: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젠 흥보텁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째건변 은혜를 갚소리까 깊이 통주고 없이와 흥보시기 그대로를 갚으지라.
1: 어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원행이기로 가지 말라 허여도 너희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폐암날 떠났기로 폐암한을 당했구나. 그러나 흥보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보은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하라. 삼동을 다 지내고 3월 3일이 가까우니 각색 짐승들이 때를 찾아 발정할지 다리 봉퉁이 흥보 제비도 황제전 숙배하니 보은표 박씨 하나를 하사커널 저 제비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디 흑운 박 좌우 백운 무좀 쓰고 그 중에 두 기실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창만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논다 상익토 하익토 오작교 바라보니 어초동나

수벽 사명 양한테 그 불성 정원 각비대다 나라고 난 청계력이 갈 때를 집에다 물고 일점이 점 떨어지니 병선하기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황내 헌지 석양천이 여기로다 의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단약으로 반주까지 쉬어 앉어 두개월 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궁 강자요다 황황두러 올라가니 황황질거 불보반 백군 천재 공주요다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둘이에게는 낭배화로도 전무현의 펄럭 떨어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개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건굿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던 터요 연계 직간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급 전에 올라간 저 마루정아를 구경하고 청양분에 따라 상달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살비룩기 백개로 다 요동 700일을 수원식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구탑 통군정 구경하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구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 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근 영광 정부빙 누러울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정 선주교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실강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정조가 태극을 베개 중력으로 끌려져 금화금성 부

허고 토봉 왕월대 소사꾸나 문부디 빈빈허고 궁속에 흐히하야 만반세지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두어를 품에 흥보가 사는 제라 저 제비 가동을 보소 박씨를 제비다 물고 남대문 밭속 내다라 칠패 팔패 청파 배달이 애곡에 얼른 넘어 공작강을 가 성방을 지내요 남태경곡에 넘어 두쪽제 옆에 깨고 커중어 운전을 당도 당상당하피가비래 편편히 동그란 것동북에서왔다고이르랴 국회 흥조인이여그좀 불고 참으려간으로 넘노란도 당산풍왕기에 죽세력을 불고 동속으로 넘노란도 육곡청년기에 단추를 불고 송백상에서 넘노란도 안으로 벌벌 하던 들째 돌봉구에 올라앉아

0: 자로 함재 표진의 집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흥보 듣고 귀해였죠. 가만히 살펴보니 이 철구를 안가기와죠. 와우새 당살로 가문 흔적가리도 가리도 어디 어찌 어디 간대 집이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그러시구나 내 집이. 강남은 가려진다 논디에 어이 허여 다 버리고 누구 추한 이내 집에 허구요 왜 찾아오느냐. 인심은 교사허지요. 한번 가면 짓건만은 너는 어제 시기에 있어야 주인을 찾아오느냐. 원촌 천촌 넓은 애구유 향청사를 문들견 솥에 짝짝 말기온 턴지 니가 난 자주 온군지 천둥이도 반갑다. 저제 비커동을 보소 포근표 박씨를 흥보 양주간진 앞에 낮춰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저리도 논다.
1: 흥보제비가 흥보가 고쳐준 다리를 이끌고 강남으로 돌아갔죠. 들어가는 지점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나긴 여정을 통과해서 흥보 집에 가서 박 씨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장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들어보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한다는 말, 오늘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해도 그 시작은 발밑, 한 걸음이죠. 올해가 시작되는 한 걸음도 올해 첫날 소박하게 내디뎠는데요. 우린 그간 상당히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왔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돼서 다소 빠른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요즘 걸음이 좀 빨라졌다 생각되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차분하게 속도를 좀 조절하고 고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싶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순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좋다, 즐겁다, 설렌다, 기쁘다, 날아갈 것 같다, 감동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의 언어는 무엇인가? 서혜원 시인의 시 행복의 언어 읽어봤습니다. 좋다, 고맙다, 사랑한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말들인데요. 이 말들을 종이 위에 써놓고 보면 뜻이 고와서 그런지 글자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운 마음 고스란히 담아주는 우리말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 그 고운 말들로 이 순간의 느낌도 기록해 봐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하이의 8월 행복한 미소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같은 노랑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이 담깁니다. 가을빛이 짙어질수록 색을 표현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새삼 고개가 끄덕여져요. 마침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10월 9일. 우리 말과 글의 고마움을 떠올리면서 알록달록 가을 풍경 천천히 눈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국립국어원 상담실 연구원의 365일 노동기를 담은 책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를 쓰신 이현영 작가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벌써 막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이런 말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네요.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앱이죠. 덩덕쿵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들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저희 방송 좀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9시부터 재방송도 있습니다. 글로리아 심 가세 타령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국립국어원 상담실 연구원의 365일 노동기를 담은 책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를 쓰신 이현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이현영 작가님은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에서 10년차 상담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왜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저는 10년 넘게 상담연구원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다른 직렬로 좀 바꿔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0: 네.
1: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소회, 뭐 보람이면 보람, 기쁨이면
0: 네.
1: 기쁨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0: 싶어서 네. 책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1: 네. 엄청나게 단어를 고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네. 맞죠?
0: 아,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1: 아니, 근데
0: 네.
1: 국립국어연구원, 뭐,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보통 때 말할 때
0: 네.
1: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0: 네.
1: 그런 거 국립국어원 다니지 않아?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니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다가도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럴 것 같아요.
0: 근데
1: 네.
0: 생각보다는 제 주변에 다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1: 네.
0: 서로 그런 걸뭐할 그런 네, 그런 고문을 서로 하지는 않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언어 생활하는 편이다라는
1: 네.
0: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 네.
0: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그러니까
1: 네.
0: 신어나 유행어 등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굉장히
1: 그렇죠.
0: 재밌어하고요.
1: 네.
0: 이런 말들이 왜 생길까? 이런 말은 어떤 언어 유희가 숨어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면서 오히려 그런 거를 장난스레, 네, 유희로 예, 좀,
1: 사실
0: 예.
1: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언어 유희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정말 어디 외국에 가 살고 싶어도 그게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외국어로는 언어 유희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1: 예, 네,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거기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놓치고 살게 될것 같아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0: 너무 현명한 통찰이신 것 같아요.
1: 근데
0: 그래서,
1: 네네.
0: 네.
1: 그 연애하실 때 혹시 옛뭐
0: 네.
1: 그 남자친구의 그 문법은 괜찮았나요? 많은 국어 전공자들이
0: 제가 딱
1: 네.
0: 하나 거슬리던 게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요즘에도 그걸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1: 네.
0: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 뭔데요?
0: 일부러.
1: 아, 내가 일부러
0: 네,
1: 그랬어.
0: 그걸 일부러라고 쓰지 않고 일부로라고 쓰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1: 네.
0: 이게 오와 어의 중간 발음으로 사람들이 발음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1: 네.
0: 실제로 부사격 조사 로를 체험과 이렇게 막 용어를
1: 아니,
0: 쓰면 안
1: 괜찮습니다.
0: 되겠죠?
1: 아니요,
0: 괜찮을까요?
1: 괜찮습니다. 네네.
0: 그렇게 뭐 쓰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1: 네.
0: 그게 아마 좀 간섭을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를 일부러 그랬어 이런
1: 귀엽게
0: 경우는
1: 하려고 하시 내가 일부도 그랬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0: 그거 아니고 진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뭐 인터넷 뭐 사이트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서도 가끔씩 아직도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1: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이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이책 제목에 여보세요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여보세요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0: 맞습니다.
1: 이미 그 전화기에 이게 누군지 뜨고 뭐 이러니까 전화 이게 연결이 되자마자 뭐 누구야 아니면은 아이고 잘 계셨어요 뭐막 이렇게 시작하지 이제는 뭐 여보세요 뭐 이걸 잘안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상담 전화를 받으셨으니까 아마 뭐 상담실입니다 또는 뭐 국어연구원입니다 아니면 여보세요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분명히 여보세요? 상담실이죠? 자, 국어연구원이죠?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0: 예, 저도 생각해보니, 그렇게, 여보세요를 많이 하는 쪽은 오히려 조금 기성세대
1: 그쵸.
0: 쪽이실 것 같고,
1: 그쵸.
0: 그냥, 아, 네, 제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운을 떼시는 경우가 꽤 많고,
1: 근데 이런
0: 예.
1: 것이 그 퇴근하고도 귀에 쟁쟁해가지고
0: 네.
1: 왜좀 직업병처럼 다른 전화, 개인 전화를 받을 때도 네, 상담실입니다라든가 뭐 이러지 않으세요?
0: 그건 제가 아주 확실하게 불리합니다. 퇴근하는 순간 전 자연인 이현영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우실에서 늘 저희가 네. 어릴 때 전화 성우실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아. 그때는 이제 핸드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네. 집에 가서도 전화번호 아, 성우실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1: 그 생각이 네. 나네요. 네. 이 책 제목이 여보세요.

0: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인데 이게 이제 보통 기성 어르신의 전화 거는 분이 많이들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걸 일부러 제목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일부러 제목으로 뜨신 것 같아요.
1: 예. 이거는 사실 저희 그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네.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좀 놓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그 안 중에서 그래도 이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전화를 거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좀 담겨 있어서
0: 네.
1: 얼마나 궁금하면 낯선 곳에 낯선 기관에 전화기를 들고 물어볼 용기를 냈을까. 사실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제목에. 그래서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라는 제목이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나도 정말 궁금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책을 보고 들게끔 제목을 읽고 들게끔.
0: 약간 감동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좀 스스로 좀 찾아보지 왜 이렇게 그냥 전화야 이러실 것 같았거든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하시는 세상에. 분들이 대체로 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보통 분들은 아니세요.
0: 네네네.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다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0: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바르게 쓰려고
1: 맞습니다.
0: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요.
1: 예, 맞습니다.
0: 네. 일단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 네,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은요. 말 그대로 국민들의 맞춤법, 뭐 띄어쓰기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인데요. 크게 세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0: 네, 네.
1: 제가 여보세요 한 것처럼
0: 네.
1: 전화로도 열려 있고요. 그 전화는 가나다 전화 그리고 카톡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그 채널을 통해서도 친구 추가를 하면
0: 네.
1: 그 친구 추가할 때 이름은 우리말
0: 365.
1: 네. 365는 숫자입니다. 우리말 365. 라는 채널을 통해서 개인 1대1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죠.
0: 맞춤 상담
1: 자유롭게 네.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주의할 점은 하루에 5개까지만 질문이 가능합니다.
0: 네.
1: 네, 그 창구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가나다라고
0: 네.
1: 국립국어원 누리집
0: 네.
1: 홈페이지에 직접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다음날 자정까지 답변이 달리거든요. 예, 오늘 질문하면 다음 날까지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세 가지 창구. 전화, 카카오톡 상담,
0: 네.
1: 그리고 온라인 가나다라는 누리집에 직접 질문하는 그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곳.
0: 채팅창이 젊은이들은 많이
1: 사용할
0: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인가요? 뜨이어쓰기인가요? 이런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이용해 주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참 고맙기도
0: 네네.
1: 하고 때로는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냥 약간 장난성으로 말을 걸어보는 경우도 사실은
0: 네.
1: 있어서
0: 네.
1: 그런 부분은 또 주의해 주시면
0: 네.
1: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근데 원래는 교사를 꿈꾸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학생을 가르치는 건 뭐 똑같은 거죠. 여기서나 저기서나.
1: 네, 그죠?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연구원이 되신 거예요?
1: 네, 그러게요. 저도 이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상담연구원이라는 직종 자체를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대학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런 곳이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은 알았지만 이런 일이 있는 곳은 처음 알았고
0: 네.
1: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0: 네.
1: 그리고 이제 조금 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척 힘들기만 했고요.
0: 네.
1: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이 나에게 조금 값지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다 보니 10년을 훌쩍 넘겨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하루에도 뭐 엄청난 상담이 있겠지만 1년에 20만 건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분이 한 몇 개 정도의 질문을 처리

0: 처리라고 하면 네. 좀 죄송하고
1: 처리 됩니다. 처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하루에 보통 7, 80건 정도. 그러니까 정말 어쩔 땐 내가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네. 답변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0: AI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난 이후엔 조금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그분들이 이

0: 사실 그 질문 채팅창에 보면 뭐 아예 예시로 그 단추를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에요, 이에요, 예요, 뭐 이런 거 그걸 누르면 아, 나 이거 궁금했는데 하고 누르면 답변이 좌라락 뜨는
1: 그쵸.
0: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대체로는 네 질문을 잘 해주시고 생각보다는 AI를 통해서 혹은 뭐 검색을 하시다가도 아, 여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음알음 알게 되시면 또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1: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AI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AI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다. 그럼 맞춤법 천재일 것이다. 막 모르는 게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모르는 게 있으세요?
0: 정말 과분한, 예, 과분한 별명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정말 맞춤법 천재 같아요라는 그런 질문자의 말씀을 실제로 제가 받은 적이
1: 네.
0: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듣는 즉시 사전을 펼쳐서 확인하는 게 저희의 공통 제1 원칙이자 습관입니다.
1: 근데 저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제 1년 하면 당연히 발음이 1년이었어요.
0: 네.
1: 그런데 요즘에 1년으로 하시는 젊은 분들이 생겼고, 예전에는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모든 나라 언어들을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되게 어려운 발음을 그들이 한국어에 막 적용시켜서 1년인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0: 저 정말 그 현상이
1: 네.
0: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실은.
1: 네, 그래서 저는 이거
0: 네.
1: 이러다가 한 20년 후에는 이 원래 발음 1년이 1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0: 아,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십니다. 역시 은영선 사모님 다르십니다. 저그 현상을 주의 깊게 포착하고 관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1년 전 수업에서인가 그 사회언어학 수업에서 그런 조사를 실제로 수행해서 발표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원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너 원룸 살아? 1.5룸 살아?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원룸 이렇게 리을 리을로 하거나 아니면 원룸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원룸 이렇게.
1: 우린 분명히
0: 네.
1: 이렇게 동화된다고
0: 네,
1: 배웠고,
0: 맞습니다.
1: 그게 쉬우니까. 물놀이, 뭐 이런 거 우리 시험도
0: 예.
1: 봤어요. 근데 그걸 요즘에 물놀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 원룸, 이렇게 이걸
0: 예.
1: 하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어 학습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정도고 관련된 건 논문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이 자음 동화가 그럼 나중에는
0: 네.
1: 이게 자음 동화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0: 네.
1: 외래어의 진입에 의해서 이것은 모두 다 그냥 발음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0: 그러게요. 그게 이제 표준 발음어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때 또 국어원에서도 좀그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발음을 일부러 하진 않으니까
1: 네, 다행입니다.
0: 네.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1: 네.
0: 한 10초 쉬고 원
1: 룸.
0: 룸.
1: 뭐, 그건 외국어니까 그렇다 치는데, 1년, 이런 거는
0: 1년.
1: 네.
0: 진짜 어렵네요.
1: 네, 근데 제가,
0: 1년.
1: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 그 신기했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0: 네.
1: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재미난 것들이 있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중에 일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0: 우리 국어 상담실에는 연찬회 슈퍼스타가 있다. 연찬회에서 한번 등장하고 끝나는 안건이 아닌 최소 3번 이상 회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오는 일종의 복병 같은 안건을 뜻한다. 이 논쟁의 시작은 201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한 번에서 한 번을 띄어야 하는가? 붙여야 하는가? 문제는 간단해 보였지만

그 속사정은 복잡했다. 의미 적합성과 편의성 중에서 편의성에 조금 더 힘을 싣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0: 우리가 같은 안건을 두고 계속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언어 표현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고착화된 단단한 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자의 시시각각 쓰임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는 변한다. 띄어쓰기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다시 한번처럼 띄어쓰기 원칙을 통일할 때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계속 주시하며 예의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려는 노력이다.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모호한 구간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제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1: 와,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을 사람들이 다시 한 번인지 다시 한 번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고
0: 네.
1: 이게 꼭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시 네. 한 번으로
0: 맞습니다.
1: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1: 여기서
0: 맞습니다.
1: 질문. 그러면 우리가 다시 두 번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0: 뛰어야 합니다.
1: 뛰어야
0: 두 뛰고 번은 뛰어야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 연찬회
0: 네.
1: 이것도 지금 궁금한데
0: 네.
1: 연찬회 슈퍼스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슈퍼스타는 연예인 같은 거였는데
0: 네,
1: 지금 우리
0: 맞습니다.
1: 국어상담실 연찬회 슈퍼스타는 다시 한 번이었던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연찬회가 뭔지부터 좀
1: 네.
0: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낯선 용어일 텐데
1: 네.
0: 저도 사실 이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에서 일하면서 이 용어가 익숙해졌지 그 전에는 사실 좀 들어본 적 없는 말이긴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불러드리면
1: 네.
0: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1: 아니 근데 우리 보통 때 따위 하면은 되게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0: 네.
1: 너 따위가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나 너 따위 막 이런.
0: 네네.
1: 근데 학문을 좀 학문 따위가.
0: 네네. 그러니까 뭐 예 뭐 등등의 이런
1: 네.
0: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1: 네네.
0: 표현인데
1: 네.
0: 사전 기술에는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사실은.
1: 네네.
0: 그래서 이 연구하다 할 때 그 연자를 쓰고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한 모임을 뜻하긴 하는데 사실 이 연찬회라는 건 국민들이 그러니까 질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가도 저희 안에서조차 아 이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1: 논란이 있는 거죠.
0: 예, 논란이 있는 것들을 분기별로 모읍니다.
1: 네.
0: 그래서 1년에 한 5차례 정도 진행하고요.
1: 네.
0: 그 연찬회에서 적게는 2건에서 3건 많게는 한 5건까지 거의 뭐 엄청난 논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서
1: 네.
0: 일관된 답변을 모두가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예,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A랑 B안이 있는데 나는 원래 A안이었지만 B안 쪽으로 결론이 났다. 혹은 A안도 B안도 아닌 C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도 저희가 뭐 마음대로 A안으로 답변하진 않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이고
1: 그렇죠.
0: 다 균질한 답변이 나가야 국민들에게 또 질문자들에게 혼란이 적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연찬회는 좀 반드시 필요한 회의 모임

0: 인데요. 사실 저희 상담실에서 연찬회라고 부르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상담실에 속해 있는 어문연구과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회의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든 회의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사실은 국민들의 언어 편의를 위해서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편하게 언어 생활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준어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정말 많은 회의들이
1: 거의
0: 벌어지고
1: 정말
0: 있습니다.
1: 세종대왕의 직속 후예 기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그죠?
0: 네, 그거는 정말,
1: 네.
0: 예, 어쩔 수가 없,
1: 근데
0: 네.
1: 지금 재밌네요.
0: 네.
1: 왜냐면 저희가 이제 김밥이던 시절이 잠깐
0: 예,
1: 있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뭔가를 발음할 때, 내가 동의할 순 없고 맛은 없어 보이지만 김밥이 맞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0: 네.
1: 이렇게 동의할 순 없지만 답변을 달 때는 그런 얘기 없이 네, 김밥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0: 아,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1: 네.
0: 왜 사람들이 다 김밥으로 발음하는데 표준 발음은 김밥이에요?
1: 밥입니까?
0: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때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아, 김과 밥이 결합한 합성어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 네.
0: 반갑게도 김밥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짜장면도
1: 네.
0: 그리고 뭐 우리가 예쁘다 우리 은영선 성우님 너무 예쁘신데
1: 감사합니다.
0: 너무 고우신데 정말 예쁘다 말고 이쁘다도 지금
1: 네.
0: 표준어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반갑긴 했습니다.
1: 왜냐면 대중이 쓰고
0: 맞습니다.
1: 있으니까.
0: 그래서 조금 더 안내할 때도 좀더 편안해졌고
1: 그렇군요. 그런 게꽤 있더라고요. 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정이 되는 것들.
0: 네.
1: 그쵸?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맛있다여서 맛있다가 표준
0: 아.
1: 발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었어요. 맛있다, 맛없다. 근데
0: 아.
1: 그게 이제 맛있다는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맛있다로 바뀌었거든요.
0: 예. 그게 사실 두개다 발음이 맞는데 이제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맛있다도 허용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예, 사실은 네, 표준 발음법에 있기는 합니다.
1: 네, 그런 게 아마 많이
0: 네.
1: 뭐 사실은 둘다 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싸우는 질문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0: 아, 네. 사실은 질문 특히 이제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맞죠? 이렇게
1: 네.
0: 확인하기 위해서
1: 그쵸?
0: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아, 눈치상 이제 좀 알게 돼요. 아, 이거 누구랑 내기를 하셨나? 약간 아니, 누구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1: 또 질문 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예의가 발라서 그런지 이렇게 커피 나오셨습니다. 뭐 전화 오셨습니다. 뭐. 근데 제가 배운 걸로는 그거 어릴 때 분명히 잘못 틀린 문장, 뭐 이런 거
0: 맞습니다.
1: 고르기에서 골랐을 법한
0: 네.
1: 문장들인데 서비스 직종이 많아지면서 그런 말들이 매우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어르신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0: 아,
1: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1: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바뀔까 봐 겁나요.
0: 그렇죠. 그런데
1: 네.
0: 아직까지는 국어원에서는 그쪽보다는 커피라는 사물을 높이는 표현보다는
1: 네.
0: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뭐 고객님처럼 커피에다가 실을 붙여서 높여주는 그런 현상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안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순화가 된 편이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1: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가실게요.
0: 아,
1: 들어가실게요. 이렇게
0: 맞습니다.
1: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가세요. 줄
0: 네,
1: 알았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반적으로 뭐 하실게요. 이렇게
0: 아,
1: 하죠.
0: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언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늘 들으면서도 궁금했던 게, 나 집에 갈게. 보통 나라는 사람이 뭘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리을케를 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들어가실게요 라고 해서 뭔가, 들어가세요 라는 명령형 표현보다는 좀더 완곡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전달이 되는데, 느낌, 뭐, 뉘앙스는 좀 전달이 되는데,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네, 그런 쪽에서도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실은, 저희 쪽에 많이 전화를 주시긴 하거든요. 요새는 특히 많이 전화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입니까? 똑똑하시잖아요.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왜 그런 표현 쓰세요? 라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꽤 많이 그래도 문의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그쵸.
1: 다들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게참 어찌 보면 감사하네요.
0: 근데 저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서 그 삼을 높인 표현이라든지 뭐뭐 하실게요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완곡하게 하고 낮추고 손님을 높이고 게다가 손님이 드시는 커피까지 높이고
1: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0: 네, 좀 그런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이 언어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어찌 보면 직업 대 직업인 거지, 그게 사람이 낮고 높음이 절대
0: 예,
1: 아닌데,
0: 맞습니다.
1: 언어 속에 그렇게 반영된다는 건
0: 맞습니다.
1: 어쩌면 손님들의 갑질이 있었을 수도
0: 아,
1: 있다. 뭐 이런 생각이
0: 아,
1: 드는
0: 예,
1: 건가요?
0: 그게 조금, 이제 우린 그만.
1: 네, 생각해 봐야 돼요. 얼른
0: 네.
1: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대륙 가이아의 너와 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음악 대륙 가이아의 너와 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를 쓰신 이현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는 맞고 감사합니다는 틀렸나요?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한 차례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끝인사를 나눈 뒤 문을 닫고 나가시려다 그 문고리를 잡고 다시 빼꼼 고개를 내밀어 건네시는 질문들이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할 수 있다. 둘 다 표준어로서 당당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국어원에서 고맙습니다를 조금 더 선호하여 답변의 끝에 둘 뿐이다. 고맙습니다는 고유어이고 감사합니다는 혼종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우리에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국립국어원의 답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국어 언어 정책의 최전선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표준이자 모범이라는 믿음. 그 신뢰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굳이 고맙습니다를 고집하는 데에는 대단한 민족주의적인 선언이 담긴 건 아니다. 한자어의 숲 사이에서 소박하게 피어난 우리말을 한 번 더 살려보고자 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이다. 고마움을 실은 이 소박한 다섯 글자가 질문자에게 따스하게 전달된다면 좋겠다.

0: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한자가 섞인 말은 좀더 지식인의 말들이고, 순우리말은 좀잘 어리석은 백성들의, 어린 백성들의 말이다라는 어떤 그런 묘한 생각 때문에 어른이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어린 친구들은 고맙습니다 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가 조금 더 위에 표현이다라는 착각 때문에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맞느냐. 그러나 이제 고맙습니다가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군요.
1: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정확히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습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높임말 맞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네.

0: 그래서 어른한테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죠. 이렇게
1: 그러니까.
0: 질문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서
1: 네.
0: 아마 그런 그런 인식이 이 한자어가 주는
1: 네.
0: 보통 전문어는 다 한자어니까
1: 네.
0: 그런 인식이 조금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민원 답변, 국민신문고라는 민원 답변을
1: 네.
0: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님한테 검토를 받으면서 처음에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면
1: 네.
0: 현영쌤은 왜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써?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쉽고 정확한 고유어로 쓰세요. 라는 표현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현학적으로
1: 그리고
0: 내가 뭔가
1: 공식적이니까
0: 공식적인 느낌을 주게 이렇게 써야만 더잘 알려주는 내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한자어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서에는 점심 제공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 중식 제공 이렇게 했다가 이제 어린이들이 그왜 한식을 안 주고 중식을 주네 이렇게 되는
0: 아, 이럴
1: 거잖아요.
0: 수가.
1: 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공문서에는 점심이 제공됩니다라고 하기보다 중식 제공하면 좀더 그냥 공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공언어에서, 공문서에서, 지나친 과도한 외래어나 한자어
1: 네.
0: 등의 표현을 지양하도록 순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런 인식을 공문서를 생산해내는 공무원들부터 잘 해야지 그게 점차 잘 확산되는 게 맞으니까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나눈 이유는 굳이 어려운 한자어보다 이해하기 쉽고 전달이 잘 되는 빠르게 잘 되는 고유어가 있다면 고유어를 선택하는 쪽이 낫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점점 더 이것 대신에 더 쉬운 표현은 뭐지?를 좀더 고민하는 그런 습관이 좀 들었습니다.
1: 저는 그것도 살짝 궁금했어요. 원래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마치 높임말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께도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사실 수고라는 단어 자체가 어르신이 조금 아랫사람에게 할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르신들께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함 이거 좀 재밌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이게 수고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고하세요라고 한다든지
1: 네.
0: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1: 네.
0: 하는 건 상대방의 노고를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1: 네.
0: 말이라서
1: 네.
0: 앞으로 계속 수고하시길 바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지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그것보다는 그냥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혹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말이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1: 많죠?
0: 들어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1: 근데 그런 작은 노력들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런
1: 네.
0: 것 같습니다.
1: 제가 깜짝 놀란 건그 상담연구원 분들이 전화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었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1: 깜짝 놀랐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0: 일단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우선인
1: 네.
0: 곳이지만 저희가 드린 답변들 중에서도 왜 아까 연찬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조금 우리의 답변 방향이 다시 수정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 답변이 나가도 괜찮은 걸까? 언어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혹은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전에 국어원에서는 이거를 이게 사실 일본어 투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손님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순화해서 안내를 계속 나갔다가 최근 들어서 고객님이란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걸 잘못됐다고 답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선생님 저희가 이 답변은 조금 내부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른 상담 연구원 그리고 팀장님과 이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리고 결국엔 연찬회까지 올라가서 이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이걸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하나의 한자어 표현처럼 굳어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틀렸다고 그냥 손님으로 순화해서만 쓰시라고 안내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손님으로 쓰시길 권하되 고객님도 틀렸다고 하지는 말자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수화기를 들고 그분께 드렸군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럼 고객님이란 표현 써도 되죠? 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분도 이런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워낙 많이 쓰고는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 잘못된 표현이래 라고 아마 얘기를 전해 듣고 국립국어원에 직접 물어봐야겠다.
1: 네.
0: 예,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경험이 저한테는 조금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1: 근데 네. 이것도 참 감동인 게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내가 알려주지.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답을 만들어간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답을 찾아간다.
0: 맞습니다.
1: 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걸 더 선호하거나 오히려 퍼센테이지 좀 더 높은 네. 비율로 사용을 한다면 네. 우리도 같이 그쪽을 네. 지원해 주자.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을 묻기 위해서 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답은 없다.
1: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네. 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너무 정답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답을 찾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언어 생활에 표준은 있죠.
1: 네, 네,
0: 모범도
1: 네.
0: 있고 네. 그게 뭐 맞춤법 규정도 있고 표준 발음법도 있고 우리 성우님께서 발음하시는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발음과 표준 발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방언 같은 경우도 소중한
1: 있죠.
0: 언어 자산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1: 너무 소중합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국민들의 언어 생활 궁금증 하나하나가 우리 정책을 바꾸는 방향이 되기도 해서 사실 그런 질문들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1: 네. 저는 정말 방언이 소중하다고 네. 느끼고 그 안에 아주 소중한 단어들이 또 들어있어서
0: 맞습니다.
1: 네,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인데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맞춤법 앞에서 괜히 긴장할 때가 있고 맞습니다. 마음은 막 이렇게 높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다 보니까 막 엄청난 막 물건 높임까지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맞춤법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아, 네. 일단은 맞춤법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자유롭게 친구랑 얘기할 때 굳이 맞춤법을 확인해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우셔도 될 것 같고
1: 네.
0: 공식적인 표현, 내가 혹은 어떤 문서를 좀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상담연구원이 하는 것처럼 사전을 가까이
1: 네네.
0: 하고 그리고 뭐 잘 검색을 하는 그런 습관만 들여도 사실은 쉽게 맞춤법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몇 가지를 조금 더 익혀두는 것도
1: 그렇죠.
0: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0: 정말 그래도 헷갈린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소통망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 있고요. 또 우리말 예, 우리말 365도 열려 있고 또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직접 질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편안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오늘 열린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고요. 맞춤법 앞에서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를 쓰신 이현영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요즘 나오는 영상 속 자막들 보면요. 줄임말이나 신조어도 많고 재미를 위해서 소리 나는 대로 쓴 말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말놀이도 재밌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근데 원래 표현은 뭐였지? 하고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익숙한 표현이라도 한 번쯤 사전을 찾아보거나 검색해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수고로 우리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쓰면 더 좋을 테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여름 옷으로 겨우 버텨오던 옷장 정리를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계절이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넘어서 서늘해진 공기에 얇은 이불을 넣어두고 두꺼운 침구를 꺼내면서 가을이 한층 깊어졌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외출하기 전에 일기예보의 기온을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되고요. 혹시 몰라서 가벼운 겉옷을 꼭 챙겨 나서는 요즘이죠.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맘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절이 바뀔 때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다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물건의 위치를 조금 옮겨보거나 쌓여있던 옷가지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일. 내가 머무는 공간을 가볍게 정돈하면서 새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담백한 하루 되셨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전지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빛의 속삭임 첫 곡으로 감상하시죠.

전지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빛의 속삭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옷장 정리에 집안 분위기 바꾸기까지 오늘 아마 주말 이용해서 마음 먹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막상 옷장 문을 열어보면 지난 계절 동안 내가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언젠간 입겠지 하면서 품고 있던 옷들과 한참 씨름하게 되기도 해요. 두툼한 가을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서랍장 깊은 곳까지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한데요. 단순히 계절 옷을 교체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지나온 계절의 흔적을 정돈하고요. 물건들의 제자리를 다시 잡아주게 돼요.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일이 복잡한 생각을 줄이고 또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쓰는 책상 위를 깨끗이 비우거나 침구 색을 바꾸는 그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는 확 달라지더라고요. 한결 가볍고 단정해진 공간에서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빛나던 그때의 마음으로 오늘도 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 내게 남은 여름 듣고 오겠습니다. 안정화의 노래, 조은영의 피아노, 장수현의 바이올린 연주예요.

안정화의 노래로 내게 남은 여름 듣고 오셨어요. 남아있는 여름 서서히 다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죠. 계절의 변화를 온도에서, 날씨에서, 물건들에서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의 계절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두 시간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 채워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콕스의 책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가 그 사람의 식습관은 물론 삶을 대하는 방식까지 보여주는 일인데요. 잘 먹고 잘 비워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작가의 이야기로 직접 만나보시죠.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은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만나보겠습니다. 정대석 작곡의 달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검은 고의 중후한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연주곡이에요. 달에 대한 신비로움을 담아서 1악장 달빛, 2악장 달맞이, 3악장 달무리로 구성한 곡인데요. 그리움과 연민, 달을 맞는 즐거움과 놀이, 달무리의 환희와 신비로움을 팔보녀의 호흡으로 느껴보시죠. 정대석의 검은 고,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달무리 전해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실 때는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철가를 소재로 한 곡 만나볼게요. 늘 봄이었으면 다음 곡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봄을 소중한 인생에 비유해서 봄이 지나가지 않고 늘 곁에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곡입니다. 류창선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려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느니 오날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안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지 마라. 네가 가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백설만 펄펄펄 휘날리어 하지 못한 일들 하지 못한 말들 서럽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고작 일주일 차였음에도 이미 연옥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감자칩, 초콜릿, 과자 등등 설탕과 빠른 칼로리를 향한 집요한 욕구가 잠든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내 곁을 맴돌았다. 거기다가 둔중한 공복감이 온종일 짓눌러 무엇 하나 제대로 집중하는 게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 4시에 이불 속에서 등을 반쯤 세우고 기대 누운 채 초콜릿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태국의 재활 클리닉에 연락해볼까 고민한 날도 있었다. 새로운 식단을 시작하기 앞서 실질적인 적응 기간도 필요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두는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했고 식비 지출 구조도 달라졌다. 일주일치 장을 보는데 드는 돈은 늘었지만 간식을 사 먹던 쌈짓돈은 대부분 굳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부분은 따로 있었다. 30여 년 평생 함께였던 설탕과 포화지방의 짜릿한 자극에 등을 돌리고 밋밋하게 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도록 몸과 마음을 설득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곤욕 중 곤욕이었다.

그럼에도 두 달은 흘렀고 나는 확실히 몸이 가볍고 산뜻한 걸 느꼈다. 체중은 총 6kg이 줄었다. 매트리스 아래에 둔 수면 센서의 데이터는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렸다. 그렇다면 다음은 생물학적 노화 검사 차례였다. 나는 클리닉 네 곳을 돌며 팔뚝 체혈 3번, 손가락 체혈 1번, MRI 스캔 1번을 마쳤다. 곧 내 어디가 얼마나 젊어졌는지 알 수 있을 터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묘한 긴장감에 감싸였다. 기간이 짧은 편이라는 임상시험들도 1, 2년에 걸쳐 진행됐다. 그럴진데 고작 두 달의 식단관리로 변화의 조짐이나마 확인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페노에이지 수치에서 나타났다. 실제 나이보다 반년 많았던 생물학적 나이가 4.2년 더 젊게 뒤집힌 것이다. 나는 하버드대학의 노화과학자 제시카 레스키스의 조언에 따라 더 잘 늙기 위해 매일 실천할 자신만의 세 가지 목표를 정해볼 것을 제안한다. 50세가 넘었다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챙겨먹는 것, 되도록 식사를 찌거나 저온에서 오래 익히는 조리법으로 준비하는 것, 한 끼에 잎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단 지금부터 세 가지 목표 중 둘만 해내더라도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김준희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미래가 된 과거 듣고 오셨는데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다시 미래가 되는 시간과 나의 연결고리를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데이비드 콕스의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고작 일주일 차였음에도 연옥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식단 관리를 결심해 본 분들이라면 오늘 들려드린 글귀에 깊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참 이상하게도요. 단 것을 끊고 건강하게 먹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먹거리가 눈앞에 아른거리죠. 몸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정작 내 의지와 싸우느라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작가의 경험처럼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몸은 정직한 답을 내놓습니다. 체중이 줄거나 수면의 질이 나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몸이 한결 가볍고 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될 거니까요. 글쓴이는 오늘 식사 때 잎채소 한 접시 더하기나 필요한 영양제 챙겨 먹기처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목표부터 제안하고 있는데요. 뭐 거창하게 식단을 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저녁 평소보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마시거나 자극적인 메뉴 대신에 담백한 채소를 한 접시 곁들여 보는 거 어떨까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을 하나씩 챙겨보는 그 작은 습관이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데이비드 콕스의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와 함께 해봤어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약성가 듣고 오겠습니다.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약성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가는 길 만나보실까요? 퓨전 국악그룹 풍요의 연주로 전해드려요.

0: 희망이요? 최소난단 사가시요, 선생님.
1: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어요. 방금 들으신 곡 장사익의 노래로 희망한단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퓨전 국악그룹 풍류의 연주로 시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요. 이유라의 해금 연주인데요. 아르도르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혜인의 가야금 연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질주 들으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유운선 국악 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만나보겠습니다. 편안한 음악과 우리네 소소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 그리고 행복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김나리의 노래로 행복 듣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김나리가 노래한 곡 행복 듣고 오셨습니다. 10월 10일인 오늘은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정신건강의 날이에요. 일상 속에서 마음의 건강을 가만히 보듬고 또 지친 정신에 휴식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몸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곧바로 쉬어가거나 약을 찾곤 하지만 마음이나 뇌가 보내는 피로의 신호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마음을 보살피는 일 역시 거창한 의지나 정신력의 문제라기보다 몸을 가꾸듯이 일상에서 찬찬히 살피고 쉬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마음이 쉽게 산만해질 때, 잠시 하던 일 내려놓고요,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에 큰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중 단 5분만이라도 작은 화면과 외부의 소란을 잠시 꺼두고요,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바빠서 까맣게 잊고 지낸 내 마음의 자리를 가만히 둘러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평안하게 이 곡 감상해 보시죠. 상흠의 연주로 풍경 전해드립니다.

편안한 느낌 느껴보셨을까요? 상흠의 연주로 풍경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락 버전으로 힘있고 더 신명나고 경쾌한 느낌 만나보시죠. 예결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놀량 전해드릴게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유은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만나볼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갈수록 우리 마음에 가장 절실해지는 건 자연이 주는 순수한 평온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머무는 공간은 물론이고 소중한 새 생명을 맞이하는 태교에 있어서도 자연을 닮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같을 텐데요. 10월 10일인 오늘은 마음의 건강을 돌아보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자 새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임산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의 음반에서는 엄마와 아기를 위해 마련된 정갈한 음반을 준비했는데요.

서울대 음대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죠. 몸으로 익힌 춤의 호흡과 무대 감각이 작곡의 깊은 자양분이 됐는데요. 여성 국악 실내악단 다스름을 창단해서 대중과 호흡해왔고, 방송과 행정,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대중화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기, 자연의 순수함을 꾸준히 음악의 주제로 삼아왔는데요. 그 다정한 결이 오롯이 담긴 음반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어볼 음악은 신비입니다. 하늘의 신비가 내 안에 든다는 작곡가의 노트처럼 내 안에 또 하나의 우주가 찾아온 경이로움을 차분한 가락으로 다듬어낸 곡이에요. 여러 악기가 포근하게 어우러지며 전하는 생명의 울림. 유은선 작곡의 신비 감상하시죠.

내 안에 찾아온 생명의 경이로움을 담은 곡, 유은선 작곡의 신비 들으셨는데요. 권용미의 소금, 강정하의 대금, 김민영의 가야금, 임정하의 아쟁, 송한지의 키보드 연주였어요. 하나의 음반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유은선 국악 창작곡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두 곡의 연주곡을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음반의 첫 문을 여는 축복,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설레임인데요. 첫 곡인 축복은 어느 날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 너에게 축복이 있으라 라는 작곡가의 메모처럼 나지막한 소리로 연주되는 짧은 곡이에요. 화려한 수식 없이 새 생명을 맞이하는 거룩한 첫 순간을 담아내죠. 이어서 들으실 설레임 역시 순수 연주곡인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들려오는 소리에 가슴이 설레고 라는 구절처럼 새 생명의 소식을 마주하며 가슴 졸이고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1분 남짓한 정갈한 호흡 속에 담았어요. 말이나 글이 다 담지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 악기들의 고운 울림으로 느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유은선의 키보드 연주로 축복 전해드립니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두 연주곡. 유은선 작곡의 축복과 설레임 들으셨어요. 축복은 유은선의 키보드 연주였고요. 두 번째로 들으신 설레임은 유은선의 키보드, 권용미의 소금, 김애라의 해금, 문양숙의 가야금, 김혜진의 장구 연주였어요.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경이로운 생명력을 처음 마주하던 순간.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만감이 교차하던 그 뭉클함을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태초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채우고 하나의 거대한 세상이 새로 열리는 듯한 기분. 그 눈부신 기적이야말로 바로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바로 생명인데요. 태초의 아주 작은 움직임, 그 강인함이여라는 작곡가의 마음이 담긴 곡이죠. 우리 현악기의 고운 가락에 첼로의 울림이 어우러져서 새 생명이 지닌 단단한 힘을 느끼게 합니다. 유은선 작곡의 생명 전해드릴게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곡이었죠. 유은선 작곡의 생명 듣고 왔습니다. 조주희의 해금, 김민영의 가야금, 이경은의 첼로, 송한지의 키보드 연주였어요.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로 감상하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유은선 작곡가의 태교 음악 엄마랑 아가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교 음악이라고 하면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정 음악이 아기의 지능을 높여준다는 얘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들으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떤 음악이 태아의 지능을 직접 높인다는 완벽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음악이 전해주는 마음의 안정과 휴식일 텐데요. 흙과 대나무, 명주실 같은 자연의 재료로 만든 우리 악기는 자극 없이 편안한 소리로 임산부의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여기에 다정한 정서가 스며 있어서 뱃속 아기와 편안하게 교감하도록 도와주죠. 어느 장르든 엄마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음악을 들으며 배를 가만히 다독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미풍입니다. 아름다운 바람이 분다. 희망의 바람이. 이 작곡가의 작곡 메모처럼 전통 관악기, 생황의 아늑한 음색이 중심이 돼서 가을날 따스한 햇살 아래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유은선 작곡의 미풍 들어보시죠.

생황의 아늑한 소리가 참 포근하게 안기죠. 유은선 작곡의 미풍 들으셨는데요. 유은선의 키보드, 김효영의 생황, 김한나의 타악 연주였어요. 이어서 들려드릴 다섯 번째 곡은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작곡가의 나지막한 메모처럼 하나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 새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을 고스란히 담아낸 연주곡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온 존재를 온전히 보듬는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간절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의 얼굴이 아닐까요? 이 곡에서는 동양의 가야금과 대아쟁, 그리고 서양의 오보에와 첼로, 키보드가 한데 어우러지는데요. 어느 한쪽 악기가 앞서거나 과해지지 않고 서로의 음색을 포근하게 받쳐주면서 다정하고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다른 음색의 악기가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사랑을 그려내는 이 연주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듯한데요. 유은선 작곡의 사랑, 감상해 보시죠.

유은선 작곡의 사랑 듣고 왔는데요. 장훈순의 오보에, 김민영의 가야금, 임정하의 대야쟁, 이경은의 첼로, 송한지의 키보드 연주였어요. 오늘 한 장의 음반, 끝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성악곡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입니다. 기원한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본래 비나리는 우리 전통 민속에서 애군을 막고 평안과 복을 빌어주던 축원의 소리였죠.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부디 험하지 않기를. 다정한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세상 모든 부모가 품은 간절한 비나리일 겁니다. 양준모의 목소리에 오보에와 첼로의 울림이 차분히 얹어지며 곧 세상에 첫 발을 디딜 아기와 부모들에게 축복을 건네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작곡가의 깊은 소망이 담겨 있는 곡,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전해드립니다.

양준모의 다정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들으셨어요. 유은선 작곡, 송한지의 편곡과 키보드 연주, 양준모의 노래, 장훈순의 오보에, 이경은의 첼로 연주였어요. 오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서 유은선 국악 창작곡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뱃속 아기라도 엄마의 고운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음악을 듣는 시간만큼은 두 사람이 가장 다정하고 아늑한 우주를 나누는 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악기의 고운 가락과 간절한 기원의 소리가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에게는 설레는 축복이 되고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도 온기를 더해줬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남은 수록곡들은 내일 이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유은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함께했습니다.

오늘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지켜온 한방의 날이기도 해요. 매년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정한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한의학에서 부족한 기운을 온전히 채워준다는 십전대보의 뜻을 담아서 열 십자가 두 번 겹치는 오늘을 기념일로 삼았다고 합니다. 몸이 서늘해지는 환절기, 따뜻한 한 첩의 약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듯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우리 음악이 여러분의 하루에 힘이 되는 보약이 되기를 바랄게요. 남은 주말 시간도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가볍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퇴계 이황 선생이 태어난 온해 마을이 있습니다. 온해 마을은 온천이 가까워서 겨울에도 시내가 얼지 않는 마을인데요. 이황 선생의 조부 이계양이 이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이 지금은 국가유산이 된 안동 진성희 씨 온해파 종택, 흔히 노송정 종택이라 불리는 그 종택인데요. 노송정은 이계양의 호로 세조가 어린 단종을 몰아내자 출사할 생각을 접고 온해리로 이주했습니다. 집 주위에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서 노송정을 당호와 아호로 삼았다고 하네요. 이황 선생이 그런 조부의 성정을 닮았을까요? 이황 선생은 평생 매화를 아꼈고요. 제자들에게 꽃과 나무 같은 사물을 가까이 하면서 온전한 지혜에 이르라고 가르쳤다고 하네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인데요. 온전한 지혜에는 이르지 못해도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는 가져봐야겠습니다. 시로의 호수 듣고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시작합니다.

시로의 호수 듣고 왔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여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가 선정한 배우 탕혜희의 작품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도밴드의 바다 듣고 올게요.

서도밴드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월천의 그리고 그 하늘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모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표님, 지난 시간부터 오디오랩 중흥의 실험 방향이 우리 조금 달라졌죠.
1: 네.
0: 그전까지 민요를 다양한 장르와 결합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우리 장단을 가르쳐보기 시작했습니다.
1: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순호에게 세마치 장단을 말로 설명을 해봤죠. 처음에는 장구의 덩, 쿵, 덕 소리부터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세마치의 리듬, 이 세 개의 큰 박과 작은 세 개의 작은 박을 나누어진다라는 걸 설명 숫자로 설명을 했고 구음도 알려줬습니다.
0: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네.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큰 박은 세 개다. 네 번째 박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1: 네.
0: 이런 조건까지 계속 추가했는데 살짝 실패했었죠.
1: 네, 맞아요. 심지어 4분의 4 박자 만들지 말 8분의 네. 12도 안 돼.
0: 네.
1: 이처럼 원하지 않는 결과까지 하나씩 또 제외를 또 해봤는데요. 이 결과를 들어보면 작은 박이 세 개씩 묶이는 느낌은 어느 정도 표현을 했지만 전체 구조는 역시 네 박 계열로 계속 돌아갔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세마치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숫자 로도 알려주고 구음으로도 알려줬는데
1: 네.
0: 우리가 원하는 이 국악의 장단의 흐름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장구 음색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장구라고 입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구 소리보다 일반적 가죽 타악기 북소리로 바뀌거나 예상치 않았던 동아시아 계열의 뜯는 현악기 소리도 같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난 방송 마지막에는 이제 말로 설명 그만하고 직접 들려줘 보자 이렇게 결론 내렸었죠.
0: 맞아요. 막 비파도 나오고 기타도 나왔던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네.
0: 자, 오늘이 드디어 그 다음 단계군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세마치 장단을 장구로 녹음해서 순호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가지 방향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설명 없이 실제 장단의 구조를 얼마나 따라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장단뿐 아니라 장구의 음색까지 얼마나 참고할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마치 장단을 유지한 채로 실제 음악 반주까지 붙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0: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악을 이론으로 가르쳤다면 실기로
1: 맞습니다.
0: 직접적으로 녹음까지 해서 보여주시는데
1: 네.
0: 드디어 장구를 들려주시는군요.
1: 맞습니다. 우선 지난 방송의 마지막 결과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주 잠깐 듣고 와서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0: 네.

0: 특별한 건 아니고 세 마치 장단만 일정하게 반복해서 넣은 단순한 음원을 넣었습니다.
1: 오늘 AI가 참고하게 될 교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 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1: 네, 들어보시죠. 직접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0: 그쵸?
1: 세마치입니다. 이게 세마치죠.
0: 맞아요.
1: 숫자나 글로 설명했던 것과 달리 장단의 호흡이나 강세가 저는 바로 들리는데 AI가 익힐까요?
0: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수능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첫 번째 실험 되겠습니다.
1: 첫 번째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하셨을까요?
0: 네, 지난 시간보다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업로드한 이 타악기 연주를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줘. 그리고 원래 반복되는 리듬 주기를 잘 듣고 그 구조를 정확히 유지해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 이번에는 뭐 8분의 9나 3, 3, 3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거네요.
0: 맞습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마치 구조를 이 설명하려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반대로 그냥 이 소리 듣고 따라가죠. 뭐 박, 강세, 뭐 사이 간격 뭐 이런 구조는 원본대로 그대로 유지해줘. 그리고 다른 음악이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타악기만 사용하고 우선 멜로디, 뭐 화성, 다른 악기 넣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구 음색보다도 리듬의 구조이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하나였습니다. 텍스트로 계속 놓치고 있던 이 세마치의 반복 구조를 실제 연주를 들려주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 그런데 결과물 들어보니까 조금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 이번엔 알아들었나요?
0: 네. 장단의 구조는 이전보다 확실히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처럼 4박계열로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바뀐다기보다 제가 연주한 이 장단의 반복 주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유지하면서 타악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음원을 직접 넣는 것이 텍스트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 역시 예술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다.
0: 네.
1: 드디어 세마치 장단을 이해한 건가요?
0: 네. 구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프롬프트에 역시 타악기만 사용해달라고 했지만 배경에 현악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연주한 장구 소리를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손으로 치는 일반적인 가죽 타악기 소리 가까운 음색으로 바뀌어서 음원이 나왔어요.
1: 음악이 비는 걸 정말 못 견뎌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장단은 따라왔는데 악기 소리가 다시 자기 방식으로 바꾼 거군요.
0: 맞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였는데요. 리듬의 구조와 악기 음색은 AI에게 그냥 별개 문제일 수 있겠구나. 실제로 연주를 들려주니까 장단의 구조는 상당히 잘 참고했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원하는 장구 음색으로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결과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원본 세마치 장단의 구조를 얼마나 따라왔는지 그리고 이 소리가 어떤 타악기 소리로 바뀌었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들어보시죠.

0: 제법 세마치입니다.
1: 그죠?
0: 근데 약간 인도 분이 음악을 하시는
1: 그러니까요.
0: 세마치 연주?
1: 따블라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0: 근데 확실히 지난 방송 결과와는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장단의 흐름은 훨씬 비슷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구의 질감은 조금 다른 타악이 인도 타악기처럼 들리긴
1: 네,
0: 하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리듬을 그대로 따라 와라가 첫 번째 목표였다면 이번에는 리듬뿐 아니라 내가 올린 장구 소리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줘 라고 요구를 해봤습니다.
0: 음색에 대한 설명을 다시 넣은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첫 부분에 업로드한 타악기를 정확한 음색의 기준으로 사용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원본의 음색, 타격감, 울림, 음의 높이, 이 높이의 이 대비 그리고 리듬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고요. 장구는 양쪽 면 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설명도 했습니다. 한쪽은 깊고 둥근 소리, 다른 쪽은 날카로운 소리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소리를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 그러니까 AI가 이 실기, 그러니까 직접 연주한 장구 소리를 듣고 약간 정말 다시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서 쿵은 낮고 덕은 날카롭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실제 소리를 들려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AI가 일반적인 타악기로 바꾸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선북, 따블라, 젬베, 봉고 같은 악기로 대체하지 말아줘. 그리고 현악기도 역시 사용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 이번엔 설정도 또 바꾸셨다고요?
1: 네. 세부 설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오디오 인플루언스 또 있고요. 그러면 버라이어티, 스타일 인플루언스 등 이 조정을 이 수치값 수치들을 조정을 해서 타악기만 사용해 다른 현악기 넣지 마 이런 프롬프트 조건을 최대한 강력하게 적용을 하도록 수치를 조정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정리하면 새로운 음악을 자유롭게 만들어 달라는 설정이랑은 좀 다른 방향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번 실험에서 창의적인 변화가 오히려 저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쭉 만들어줘. 이 음악을 듣고 그대로 이어줘.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0: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국악은 사실 똑같이 따라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막 조금이라도 다르게 하면 선생님께서 너는 작곡 작사도 잘한다. 약간 AI가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처럼 작곡 작사를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창의적인 변화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1: 맞습니다.
0: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1: 네.
0: 결과는 어땠나요? 장구 소리가 좀 비슷해졌나요?
1: 네, 어느 정도 변화는 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장구 음색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어요. 타악기의 음정이 조금 올라가면서 원본에 대비해 좀 가까워지려는 느낌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구보다는 일반적인 가죽 타악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악기 소리도 남아 있었고요.
0: 프롬프트와 설정에서 현악기 제외했는데도 말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판단이 필요했어요. 계속 장구와 똑같은 음색을 만들어줘 이런 요구를 하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순호가 실제 장구 음색을 그대로 연장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0: 네.
1: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방금 전에 음악에서 업로드했던 원본 장단과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사용하기도 했더라고요.
0: 이게 오디오 인플루언서를 높였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적어도 이 업로드한 오디오 자체를 참고하는 정도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번 실험은 장단의 구조는 꽤 잘 따라온다. 그런데 장구 고유의 음색은 역시 가죽 타악기로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0: 네.
1: 이제 장구 소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이 장단 위에 실제 음악이 다른 음악이 얹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두 번째 결과 먼저 들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0: 들어보시죠.

0: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세마치 장단의
1: 네.
0: 장구 소리 같아요.
1: 그쵸. 네.
0: 좀 많이
1: 네,
0: 흡사해졌는데요.
1: 맞습니다.
0: 자, 이제부터는 약간 음악으로 가나요?
1: 네. 이번에는 목표를 세마치 장단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음악적 요소를 하나씩 추가해 보려고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부터 규모가 큰 음악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변화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0: 네, 어떤 악기를 먼저 넣었을까요?
1: 네, 리듬을 거의 만들지 않는 악기부터 넣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업로드한 타악기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기악 편곡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마치 장단의 주기, 템포, 강세, 그리고 이 세박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악기는 부드럽게 길게 유지되는 일렉트릭 피아노, 그리고 은은한 지속된 음을 내는 패드 사운드입니다.
0: 둘다 박자를 강하게 만들어내는 악기는 아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스트로크나 베이스의 리듬처럼 새로운 리듬이 들어오면 이 세마치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0: 네.
1: 기타 리듬이나 베이스 리듬은 추가하지 말고 편곡은 여백이 많고 아주 단순하게 유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역시 음악을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화성을 추가해도 우리가 원하는 이 세마치 장단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0: 음악이 비는 여백의 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맞아요.
0: 자, 첫 결과는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1: 네, 앞에 들었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현악기 빼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롬프트만 고치지 않고 수노 설정에 익스클루드라는 설정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기능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0: 원하는 악기를 적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악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는 뜯는 현악기를 뭐 코토나 삼이센 뭐 이런 악기들을 다 집어넣고 이 악기들을 제외해줘라고 말했습니다.
0: 네.
1: 이 뜯는 악기 현악기들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0: 그리고 프롬프트는 오히려 다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1: 네, 맞습니다. 앞서서 프롬프트 안에 넣지 말아줘 했던 거 계속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익스클루드 창에다 맡기고 스타일 프롬프트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장단 유지, 타악기 중심, 일렉트릭 피아노와 패드, 편곡은 단순하고 여유 있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0: 결과는 어땠나요?
1: 네, 2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기대했던 방향의 음악이 나왔는데요.
0: 네.
1: 불필요하게 뜯던 현악기가 많이 줄어들고 업로드한 장단이 계속 중심에 남아서 있고 그 위에 일렉트릭 피아노, 패드 사운드가 주변의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의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0: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발견은 프롬프트의 역할을 나눴다는 점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하게 느낀 부분인데요. 스타일 프롬프트 안에 제외할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익스클로드 창을 사용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건 스타일 프롬프트 창에 제외할 것은 익스클로드 창에다가 넣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세마치 장단이 이 반주가 들어온 뒤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0: 이제 드디어 타악기 실험에서 실제 편곡의 시작점까지 왔습니다.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0: 확실히 앞선 결과보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네. 타악기가 이렇게 중심에 있고 건반은 그 주변에서 화성을 만들어준 느낌이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리듬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지속적인 화성만 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베이스 기타를 한번 추가해보려고 했어요.
0: 그런데 베이스가 들어오면 또 박자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1: 네, 그럴 위험성도 있기는 했는데요. 이 대중음악에서 베이스는 드럼과 함께 그루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서 AI가 이 익숙한 네 박자 패턴의 베이스 기타를 연주해서 새마치 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연주 방법까지 제안을 했어요.
0: 어떻게요?
1: 네, 따뜻한 음색의 일렉트릭 베이스를 사용하되 단순한 음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원래 장단에 세 개 큰 박을 따라가야 되고 네 박자 그루브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적었어요.
0: 이제는 새마치 장단 위에서 다른 악기도 같은 세 박의 호흡을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실험이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타악기는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네. 타악기가 하나 더 들어오면 새로운 리듬 패턴을 또 만들어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요. 원본 장구 계열 타악기 그리고 일렉트릭 피아노 패드 그리고 단순한 베이스까지만 허용을 했어요.
0: 결과는 어땠을까요?
1: 네, 이번에는 제가 요구했던 방향과 상당히 가까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장단의 구조는 중심에 남아있고요. 그 위로 화성이 붙고 베이스도 그대로 세 박자 흐름을 이어가는 음악을 만들어서 받쳐줬습니다.
0: 네.
1: 장구의 음색 자체는 역시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회차 실험 목표를 생각하면 큰 변화가 있었어요.
0: 네.
1: 처음에는 새마치 장단 하나조차 이 텍스트로 제대로 만들어지 못한 상태였는데
0: 맞아요.
1: 실제 장구를 장구 소리를 입력하자 그 구조를 따라왔고 최소한의 화성 그리고 베이스까지 들어가도 그 구조가 남아 있었어요.
0: 이번에는 완성된 결과물 하나보다 과정이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을 통해서 수노에게 전통 장단을 활용하려면 프롬프트로 장단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뭐 실제 장단을 입력하는 것 그것들 바탕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어요. 텍스트만 넣었을 때는 AI에게 익숙한 재해석한 그런 길을 열어줘 버렸는데
0: 네.
1: 실제 연주한 음악이 들어가니 이 구조를 잘 붙잡아 두고 기준점을 잘 따라간다는 걸 알게 되었죠.
0: 네, 마지막 결과를 들어보면 다음 실험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도 알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새마치 네. 장단 위에 일렉트릭 피아노 베이스까지 같이 함께한 결과물입니다.
0: 네, 그럼 들어보시죠. 네.

0: 지난 시간과의 지금 이 음원을 들어보니까 정말 변화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역시 선생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쪽집게 이런 과외 선생보다는 네. 꼼꼼한 실기 연주자 선생님이 더 낫다.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직접 소리를 입력해서 우리 결과물을 요청을 하니까 맞아요. 훨씬 안정적으로 따라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 장국 고유 음색을 재현하거나 원하지 않는 악기를 완전히 재현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0: 네, 그래서 오늘 실험 과정

0: 또 한 단계씩 진행된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0: 장단만 그대로 이어보게 하고 그 다음엔 장구 음색까지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마지막에는 실제 반주를 하나씩 붙여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추가할 때도 한꺼번에 많은 악기를 넣는다기보다 리듬을 해치지 않는 화성 그리고 아주 여유 있는 조금의 연주만 해주는 베이스 기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그 접근 방식이 비교적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정말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1: 네.
0: 특히 또 실기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남을 것 같은데
1: 네.
0: 화성도 넣었고 베이스도 넣었으니 이제 멜로디 아닐까요?
1: 맞습니다. 그 다음 실험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부러 멜로디 악기를 거의 배제를 했잖아요.
0: 네.
1: 들어오는 순간 음악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서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현재 만들어진 세마치 장단과 이 음악적 구조는 그대로 두고 멜로디 악기를 하나씩 추가해볼 계획입니다.
0: 그러면 다음 실험의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1: 네.
0: 멜로디가 들어와도 세마치 장단은 계속 세마치로 남아있을까?
1: 그러니까요. 그 멜로디까지 유지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순한 장단 실험을 넘어서 실제 음악을 만드는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악기 그리고 어떤 멜로디를 넣을지 멜로디 리듬을 얼마나 복잡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컬까지 들어간다면 이 장단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차례차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아무리 그렇게 말로 설명해도 듣지 않은 이 AI가 정말 실제 장구 소리를 들려주자 바로 장단을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1: 맞아요.
0: 또 화성과 베이스까지 오늘 또 더해봤습니다.
1: 네.
0: 완벽한 장구 음색을 재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실제 연주를 기존으로 음악을 확장하는 방법에서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AI에게 우리 음악을 가르칠 때는 어떤 말로 설명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접 소리를 들려주는 게 훨씬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1: 다음 시간에는 이 장단 위에 멜로디까지 얹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 실험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세마치 장단 위에 이제 멜로디까지 올라가면 과연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지 다음 실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1: 네.
0: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바이날로그의 도라지 듣겠습니다.

바이날로그의 도라지 듣고 왔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제비의 풍류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가 선정한 배우 탕웨이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2부 공명의 구름 위로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전북 남원에 있는 광활루가 지난 7월 국보로 승격됐죠. 어제부터 내일까지 광활루원과 요천둔지 일원에서 흥보제가 열립니다. 흥보의 선행과 나눔 정신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축제인데요. 올해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열리는데 축제장은 흥부존, 제비 상생존, 황금 대박존, 놀부 주막존, 광활루존 5개 테마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여러 축제가 열지만 흥부제는 생소한 분들 있을 텐데요. 남원 근처 살고 있다면 국보가 된 광활루 보고 축제 현장 들러서 구경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앙상블 시나이의 사랑과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탕웨이 주연의 영화도 준비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탕웨이 배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다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인데 다채로운 매력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계절에 비유하면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계절에 잘 어울리는 영화들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첫 번째 영화는 이 탕웨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이안 감독의 2007년 영화 색계입니다. 1940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탕웨이 배우는 암살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스파이 왕치아즈 역할을 맡았죠. 이 판무파탈의 매력적인 스파이 역할인데요. 헤어질 결심에서 보여준 그 판무파탈의 기원이 바로 이 색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의 탕웨이의 캐스팅 과정도 또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략 1만 대 1. 이라는 아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발탁되었다고 하죠.

0: 당시 이안 감독은 이 탕웨이의 어떤 연기력보다도 선비 같은 이 고전미와 또 담백한 얼굴에 매료되어서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헤어질 결심에서도 탕웨이가 연기한 이 설애라는 캐릭터의 특징도 이 생각해보면 바로 선비 같은 그런 꼿꼿한 자세에 있었잖아요. 또 극중 사극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서 이 딱딱한 사극톤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 중국인 역할이었는데요.
1: 네.
0: 이안 감독이 애초에 느꼈던 이 탕웨이 배우 특유의 첫인상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편의 작품을 통해 그 매력을 뿜어내고 있는
1: 네.
0: 셈이죠.
1: 저도 정말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정말 특이하게 무표정과 웃는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과 또 시크한 매력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3개. 일단은 20년이 지났습니다. 개봉한 지. 그런데도 역시 강렬한 인상이 남고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3개를 통해 탕웨이 배우를 알게 된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촬영 당시에 탕웨이 배우가 겪었던 특별한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탕웨이 배우는 이 상하이 여성의 어떤 멋과 기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매일 치파오를 입고 걷는 법, 뭐 부채질하는 법, 심지어 뭐 당시 상하이 상류층이 즐기던 마작을 또
1: 맞아요.
0: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디테일에 중요하게 생각한 이안 감독의 요구에 따라서 당대 상하이 여성들의 실제 미의 기준에 맞춰서 이 겨드랑이 털을 제모하지
1: 네.
0: 않고 수개월간 그대로 키워서 촬영에 임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렇게 여러 노력을 통해서 빚어진 탕웨이 배우의 이 포토제니한 면모들이 고스란히 잘 당기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의 또 탕웨이를 만든 중요한 영화가 바로 3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치파오 입은 탕웨이 모습 정말 매력적으로 담긴 영화인데 이 치파오의 색상마다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요?
0: 네, 영화 속 이 치파오의 색상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초반부 이 왕치아즈가 스파이 임무를 막 시작했을 때는 주로 옅은 하늘색이나 또 수수한 무늬의 치파오를 입어서 좀 순수함을 표현을 했다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치명적인 관계에 빠져들수록 짙은 푸른색, 검은색 그리고 강렬한 프린트의 치파오로 변하는 것들을
1: 네.
0: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안 감독은 의상의 어떤 색조와 재질 또 무늬 등을 통해 해서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와 내면의 욕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던 것이죠.
1: 영화 속 치파오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0: 알고 잠깐, 보면 재밌죠.
1: 네, 영화를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신인이었던 탕웨이 배우가 이 작품 이후 한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0: 맞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 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방송이나 광고 출연 금지 조치를 받았었는데요. 이 영화가 뭐 친일파 인물을 미화하면서 애국심을 훼손했다는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서 파격적인 수위의 그런 장면들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이 때문에 탕웨이는 연기 활동이 막히면서 영국의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 길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모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고난의 시기를 거친 후에 2010년에 한국 영화 만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되죠.
1: 이런 과정을 거쳐 탕웨이가 만추를 찍게 되는군요. 정말 가을에 생각나는 영화인데 탕웨이가 입은 트렌치코트가 도대체 어디 거냐면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던 그런 장면 기억나는데 자연스럽게 만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김태용 감독의 2011년작이죠. 탕웨이 현빈 배우 주연의 이 영화는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나온 수감자 에나와 또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 훈이라는 고독한 두 남녀가 우연히 시애틀에서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는 3일간의 이야기를 그리는 멜로 영화입니다.
1: 네.
0: 이 가을 특유의 안개 낀 쓸쓸한 풍경 그리고 탕웨이 배우가 선보이는 말씀하신 스타일리시한 트렌치코트 착장과
1: 네.
0: 또 대충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그 내추럴한
1: 맞아요.
0: 헤어 스타일 같은 그런 스타일링이 정말 완벽한 가을 분위기를 뿜어내는
1: 네.
0: 요소들이죠.
1: 심지어 그 트렌치코트 위에 있는 그 스카프까지 탐이 나는
0: 맞아요.
1: 자, 가을하면 탕웨이 배우가 떠오른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되는 대표작이기도 하고 또 한국분들이 유난 이 탕웨이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 영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탕웨이 배우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또 연출을 맡은 김태용 감독과 이 영화를 계기로 결혼까지 했죠?
0: 맞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에는 이제 감독과 배우라는 이제 좋은 동료 사이였는데 이후에 이제 2010년, 13년 광고 촬영으로 재회를 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해 2014년

0: 아니 결혼식을 올렸죠. 정말
1: 네.
0: 만추에서 탕혜희 배우가 이제 애나 그 자체로 진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애초에 이 김태용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탕혜희 배우를 사진을 붙여놓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나 역에 탕혜희 배우를 처음부터 이제 염두에 둔 건데 배우와 감독으로서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촬영 현장에서 교감하면서 연출했던 이 당시의 호흡이 결국에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어졌다 볼 수. 있죠.
1: 어떤 감독들 보면은 작품 시나리오 쓸때 특정 배우를 이렇게 염두에 놓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감독과 배우로 만나서 부부가 된또 인연이 됐네요. 자, 이쯤에서 음악 한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영화 만추 중에 탕웨이가 부른 만추입니다.

0: 영화 만추 중에 탕웨이가 부른 만추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노래 스토리도 가을과 같은지.
1: 맞아요.
0: 이렇게 이렇게 그런 끈적끈적함이 너무. 네.

예뻤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가을과 잘 어울리는 배우 탕웨이의 작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탕웨이 배우는 정말 방금 들으신 곡처럼 목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그 특유의 매력적인 그 저음 덕분에 곡도 참 좋게 느껴지는데 참 대사 칠 때마다 그러니까 일반 여배우들과

0: 상에는 짧은 키스 씬이었는데 이 촬영장에서 이제 감정에 몰입한 김태용 감독이 컷을 외치지 않아서 무려 2분이 넘게 키스 씬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이 탕웨이 배우의 모습도 고스란히 이제 찍혔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그려지는 이 두 남녀의 교감이 너무나 좀 사실적이라서 더 애틋해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 키스 씬이 극중 이 두 인물이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등장한 장면인데 이 장시간의 키스 씬으로 인해서 영화 전체의 어떤 완성도가 더 남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1: 진짜 영화관에서 그 2분간 많은 분들이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렸다.
0: 그 정적 속에서 고요하게 네. 지켜보는.
1: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지는데. 자, 탕웨이 하면 청룡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빼놓을 수가 없죠.
0: 네, 이 영화도 이 만추의 김태용 감독처럼 박찬욱 감독이 탕웨이 배우를 위해 맞춤형으로 쓴 작품이라고 하죠. 이 탕웨이 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아우라와 기품을 이 송설애라는 캐릭터에 그대로 녹여내서 완성해낸. 그래서인지 스토리도 만추가 좀 다소 연상되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뭐 만추도 그렇고 헤어질 결심도 그렇고 이 탕웨이가 맡은 역할은 늘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1: 그러네요.
0: 죽게 만든 용의자, 수감자 역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남다른 사연이 있는 여성을 한 고독한 남자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두 영화가 닮아 있다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캐릭터 설정 자체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더욱더 애틋한 멜로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탕웨이 배우는 얼굴이나 그 풍기는 분위기 자체에 뭔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배우들과는 다른 어떤 남다른 서사가 느껴지는 배우잖아요.
1: 네.
0: 다른 여배우들은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행동을 해야지 서사를 만들어낸다면 탕웨이 배우는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해도 수많은 서사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사를 많은 대사를 하지 않아도 참 예뻐요. 헤어질 결심에서 탕웨이 배우의 한국어 연기가 정말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하고 회자도 많이 됐는데 노력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이 만추에서는 중국어하고 영어만 구사를 했다면 이제 헤어질 결심에서는 이제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를 구사하는 연기를 보여줬죠. 근데 단순하게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문법 구조를 이제 공부를 해서 구사를 했다고 하는데 또 한국어 발음의 섬세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어 선생님만 3명을 두고 이제 다각도로 연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후시 녹음을 할 때 이 제작진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뭐 녹음실 직원, 스태프의 뭐 친인척까지 초대를 해서 이 탕웨이 배우의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수십 번 검증을 거치는 그런 노력들을 또 기울였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런 노력까지 했다니 또 참 이런 숨어있는 비하인드가 영화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헤어질 결심에는 또 명대사가 또 많잖아요.
0: 네. 또 극중 탕웨이 배우가 했던 그 대사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죠. 뭐 날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난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다라는 그 대사가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명대사인데요. 이 영화가 왜 가슴 아픈 멜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외에도 또 설애가 말하는 대사 중에 또 이런 대사도 있죠. 마침내.
1: 맞아요.
0: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또 사극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운 이 설애라는 인물의 어떤 어설픈 어휘력을 드러내는 대사인데요. 동시에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어떤 일상적이지 않는 이질적인 느낌이 좀 일반 영화들에선 느껴본 적 없는 좀 남다른 정서를 느끼게
1: 네.
0: 하죠.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텍스트적인 부분에서도 일상 속에서 통용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언어가 아닌 전혀 새로운 언어, 기호를 창조해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1: 정말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더 유니크한 영화가 됐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탕웨이 배우의 진가는 외국인 이방인 캐릭터를 맡았을 때 또 유독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탕웨이 배우는 좀 언어의 장벽을 통해서 자신만의 감정 표현을 무기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만추에서의 영어나 또 헤어질 결심에서의 한국어, 뭐 언어가 완벽하지 않을 때 그 나오는 특유의 어떤 망설임, 어떤 정적 그리고 눈빛 연기가 탕웨이가 맡은 캐릭터의 신비로움을 좀 더한다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때 발산되는

0: 어떤 절제된 눈빛 연기나 이 아우라가 또 요즘 가을이라는 계절의 쓸쓸함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하면 가을이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1: 진짜 탕의 매력 너무 다양한데 귀엽기도 하고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새끼에서 보여준 것처럼 섹시하기도 하고 또 약간 어설픈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 되게 지적으로도 보이고요. 근데 저는 탕의 배우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눈빛이 참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0: 네, 그런 맥락에서 탕의 배우는 비어냄으로써 채우는 배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화려한 기교 대신에 깊은 눈빛과 어떤 정적으로 화면을 채우는 힘이 있다는 이렇게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만으로 무한한 서사를 지닌 배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선 정말 독보적인 배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관객들이 꾸준히 사랑하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 이런 탕웨이 배우의 매력이 가득한 영화 새끼 또 만추 헤어질 결심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요즘처럼 선선한 가을밤에 다시 한번 꺼내어 감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여름보다는 가을에 더 잘 어울리는 영화들인 것 같으니까요. 가을 짧잖아요. 오늘 소개해주신 영화 3편 다 같이 보면 좋겠네요. 오늘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진님 보내드리면서요.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중 정훈이 송창식의 안개 듣겠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중 정훈이 송창식의 안개 들었습니다. 가을은 단풍도 좋고 억새도 좋고 고즈넉한 사찰 산 너무 좋죠? 그런데 어딜 나가려고 하면 다 돈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되는데요. 이때 정부 지원 사업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10월과 11월 2026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오가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과 협약한 인구 감소 지역 40여 곳을 떠나면요. 인증을 거쳐서 구매 승차원 운임의 100% 상당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비행기, 자동차, 숙박 비용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할인 혜택 받아보자고요. 이 멋진 가을을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두 곡 이어서 감상할게요. 하나의 발자국, 그리고 리다의 별은 아직 반짝이고 듣고 올게요.

하나의 발자국 그리고 리다의 별은 아직 반짝이고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분들 있죠? 요즘 워낙 핸드폰으로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핸드폰을 안 보고 눈앞의 경험을 집중하는 폼프리가 2030의 새로운 여가 문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 읽을 때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폰을 잠시 주최 측에 맡기고 음악에 집중하는 공연도 있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핸드폰에 집중하다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핸드폰을 놓고 지금에만 집중하기,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윤지의 소요 듣겠습니다.

김윤지의 소요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좋구나 매화로구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그저 하나의 작은 씨앗 같던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죠. 그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 처음으로 숫자 세는 법을 배울 땐 손가락 10개를 다 꼽은 숫자 10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완벽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아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십진법의 체계로 수를 인식하는 우리 모두에게 10이란 숫자는 꽉 채워진 완성의 느낌을 주는데요. 10월 10일 꽉 찬 숫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만큼 모두에게 좋은 일들로 꽉 채워지는 날들이기만을 소망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장문희의 소리 심청가 중 심청 탄생으로 출발합니다.
1: 양주몽사 은운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에 어찌 되었던지 그 달부터 택이 쓸쪼고 곽씨 부인 착한 마음 십삭을 꼭 이렇게 채우던 것이었다. 석부정 보자 월부정 보자.

거물이에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아이고 뒷집 키덕 어머니 우리 마누라 해복김이소 어서 좀 와보세요. 귀덕 어머니가 들어온다. 귀덕 어머니가 들어오며 아이고 봉사님 어서 들어가십시다. 집자리를 들여

숨을 푹 내쉬며 휴, 그거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그 어디 보겠다고. 귀덕 어머니는 아이 받아 쌈갈라 뉘어놓고 첫국밥 찌러 나갔겠다. 신봉사는 만심환희 허든 차에 곽씨 부인 정신 차려 순산은 허였으나 남녀가 너무시오. 신봉사 대소하며 기가 막힐 일이오. 부인들 욕심이란 다 저렇단 말이오. 아, 그렇게 욕을 보고도 그도 그럴 터였다. 그러나 귀덕 어머니가 무엇 낫단 말도 않고 나갔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에라, 내 손으로 만져볼 밖에 수가 없다. 신봉사,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아래턱 밑에서부터 내려 더듬난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가만히 있거라. 이곳은 명병

하고 이것은 배꼽이고 인제 이 밑이가 이리 있는지.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매끈하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나 보. 확시 부인 섭섭어.

배우 첫째 순산호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요. 딸 자식이야도 얼마나 모든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 선영하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된 아들 바꾸겠소. 우리 딸 고이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방적 다 시키어 요주 숙녀 좋은 배필 군자 호구 잘 가리어 금서로 예절 거금과 총사우 진진하면 왜

귀덕 어머니는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그 내가 어찌 빈다요. 귀덕 어머니가 좀 빌어주시오. 아이고 나 모르겠소. 봉사님이 잘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좀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제하고 두 손 합장 비는 뒤 눈뜬 사람 가거드면 명과 복을 많이 채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마는 봉사라 맹성이 써 뚝성으로 비는 뒤 남 듣기에는 삼신인 내와 꼭 싸머듯이 빌던 것이었다. 삼심삼청 도솔천 삼심제왕 임내 화이동심어여 다오고 보험사사 사세보험을 점쟁한 딸 한 달 두 달 이슬을 맺어가 석 달에 비열이고 넉 달에 인형 삼경 다섯 달에 오포박 여섯 달에 육정나 일곱 달에 진구 삼경 여덟 달에 사방 팔천 달이 나오고 아홉 달에 구구열려 열 달에 금황구 하달 고기 혈어 순산 허여주옵시니 삼신님 넓으신 동 백골단망이 즐니까 다만 동녀딸이오나 동방사급병 어를 주고 태무덕행이며 대수중유유행이며 기량을 처절행이며 번이제지이며 속성어폭을 주어 외웠던 달부터 잔병 없이 자를 가꾸어 유치회장하기 허건써서 빌기를 다하더니 더운 국밥 떠다 놓고 산물을 먹인 후어 신봉사 기쁜 마음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아오르 난 뒤 꼭 눈으로 보나 다름없이 오르던 것이었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둥둥 내 딸이야 금자동아 옥자동 주리우천 하부쌍동 금얼

삼요왕 하늘에

산다 하늘에다 기봉 던지 구름 속에 쌓여와

지어서 내려와 남전 폭담을 장하는들 든든하게 간호 같으며 산후지은 전하여 든든을 반갑게 너가 됐거나 어둠 눈의 딸이야.

둥둥내 딸 자정이 황홀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눈꺼풀이 30불 친 것이나 향미 펑퍼지름한 것이나 귓밥이 쭉 쳐진 것이나 콧다리 원독한 것이나 입술이 앵두같이 붉은 거나 아래 톡돌이 바꿈한 것이나 어쩌거리도 전상

0: 장문희의 소리, 심청가 중 심청 탄생 함께 들으면서 10월 10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10일 오늘이 임산부의 날로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짜라죠.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풍요로운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과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요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요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6186님, 안녕하세요. 오후 날씨는 살짝 덥네요. 또 추수 시즌이군요. 작년에는 잊을만하면 비가 왔는데 올해는 날씨가 좋아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낮에는 살짝 덥기도 하고 아침 새벽에는 쌀쌀하더라고요. 6186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리맘님, 안녕하세요. 청고마비의 계절, 책과 가까이 하여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웃음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이 강가득이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년가 방긋방긋. 네, 우리 제리마님 항상 감사드려요. 네, 꼭 기억했다가 선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곡의 신청곡 감사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녀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정인영의 거문고 연주, 민속기악 거문고 산조입니다. 거문고는 가야금과 달리 여섯 줄로 이루어진 악기이죠. 악기의 젤이라 칭하는 백악지장이라는 별칭도 있고요. 오늘은 중저음의 전통 현악기 거문고의 연주를 민속기악 독주곡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의 연주, 임석윤 거문고 산조입니다.

야야, 그 뭐야? 아이고, 순천, 순천. 그 순천이 우리 사는 남원이랑 멀리 떨어져 있냐? 아, 딱 순천이요. 아, 여기 남원에서 구례지나 더 남쪽으로 가야 한께 멀다면 멀지만 아, 또 가깝다 하면 가차울 수도 있는 거리지야. 아, 그 형님 순천은 못 담시 그러시나요? 아이고, 너 저기 순천 나가는 음성 알지? 아, 나가는 음성.

0: 평소 가야금융 장대회가 열린다는디 아 상금을 솔솔치 않게 준다고 안 하냐? 아 나도 오늘부터 가야금을 좀 배워야 쓰겠으니까 흥보 네가 아 좋은 가야금 하나 좀 구해와라.
1: 아이고 형님 오늘부터 배워서 어느 세월에 대회를 나가신다요. 아 그러고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면 가야금만 배워서는 못 나가지라.
0: 뭐셔? 아따 그러고 본 게 가야금이면 가야금이제. 아 그 뒤에 붙은 병창은 또 멋이다냐? 안 되겠다. 오늘도 가야금보다 풍녀사전부터 펼쳐봐야 쓰겠다잉.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갈래 중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주자가 직접 거기에 맞춰 노래하는 걸 병창이라고 하죠. 한자로 나란히 병 또는 아우를 병에 불을 창자를 쓰는데요. 악기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하는 형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요. 오늘날까지 하나의 장르로 전승된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가 유행하고 산조라는 기악 독주곡 양식이 만들어지던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판소리의 눈대목이나 단가가 가야금 병창의 곡목으로도 불리고 산조에 쓰이는 연주 기법이 병창에도 쓰이죠. 이후 가야금 병창을 위한 신민요들이 많이 작곡되면서 더욱 풍성한 레파토리가 형성됐는데요. 이렇게 가야금 병창이 병창이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굵직하게 이어져 오는 동안 검은고 병창은 몇몇 연주자에 의해 드물게나마 명맥이 이어졌고요. 현대에 와서는 해금 병창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병창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요. 흥보가 형님한테 쫓겨나 근근히 살아갈 적에 도승이 내려와서 집터 하나를 잡아주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백배 살해 한년 후에 있던 움막을 뜯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차차 나아지거날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놀아보겄다.

하루는 뜻밖의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나요.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르고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드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흙지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깐 새끼가 날개공부 힘쓰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착각 부러지니 흥보가 명태껍질을 넣고 당사실을 구하여 칭칭 동여매주며 부디 죽지 말고 멀고 먼 만리 강남을 부대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아 날개 공부 힘을 한번 써보는디.

정답을 그려냐.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대라.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노국 들어갔던 초록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날을 내가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공동 다들 시각의 건너 평양은 영광정 무병 노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얼굴

안숙선의 소리, 가야금 명창, 흥부가중, 유색 황금눈부터 제비 노종기까지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김정수 외 여러분의 연주 경풍년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의 소리 농부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호남과 물음표 6개! 정답이었어요. 물음표 6개 정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76

6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호남 가네요. 국악은 너무 정겨워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5766님, 님의 글이 너무 반갑고 정겨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802님, 정답! 호남가! 이어서 4309님, 호남가! 네, 딩동댕! 모두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제리맘님도 보내주셨네요. 정답! 호남가! 그리고 점점점 검색했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살짝 비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검색하셔도 가능해요. 네. 정답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담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청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현장으로 이어갈게요. 박경연 왜 여러분의 연주, 경기태평소 능계 자진몰이 휘몰이입니다. 여기서 능계란 말 뜻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옛 선조들의 행진음악을 호적이나 나발, 나각, 바라진 같은 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능계라는 악곡이 명칭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이 능계를 비롯 자진몰이 휘몰이까지 우리 태평서 연주를 중심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요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바다와 들판, 섬과 육지가 만나는 땅끝 해남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씻김꾼입니다. 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한 해남은 문화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 성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죠. 북쪽 우수영권은 바다를 중심으로 어문화가 발달했고 두륜산권은 내륙과 남도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으며 땅끝권은 섬과 어촌을 중심으로 독특한 생활문화를 만들어왔죠. 이처럼 농업과 어업, 내륙과 해안, 육지와 섬의 문화가 겹쳐진 환경 속에서 해남의 씻김꽃도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해남 씻김꽃은 단순히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의례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맺었던 인연과 미련을 씻어내고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남은 가족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례죠. 그래서 씻김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해남의 씻김꽃은 단골을 중심으로 여러 국거리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긴 의례적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마자 단골의 씻김꽃을 보면 안땅에서 시작해 선부리, 성주꽃, 오국꽃, 제석꽃, 너골리기, 씻김, 길닦음으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국거리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망자의 혼을 깨끗이 씻고 이승에서 인연을 정리해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해남 씻김꽃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오국꽃인데요. 오국꽃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거리이죠. 해남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오국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와 신안 등 인근 지역과 구별되는 해남만의 굿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굿의 사설과 음악에서도 드러납니다. 해남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굿의 내용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다와 농경의 삶이 공존하고 육지와 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해남의 생활 환경은 굿의 정서와 소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남 시킨 굿은 남도 무속이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면서도 해남 사람들이 살아온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지역적 자부심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한을 싣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공동체가 함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바다와 땅이 만나는 땅끝 해남에서 이어져온 씻긴 꽃. 그것은 죽은 이를 위한 굿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이었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닦아주는 그 소리 속에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남겨진 사람에 대한 위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니 뭔가 다 좀 만발했네. 여보시오 산생했네. 첫 꽃은 먹고 시오 죽은 사람 살려내라.

이수자의 소리, 해남 시킨굿 중 오국굿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는 해남 시킨굿을 통해 우리 전통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별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켜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한림의 아쟁연주, 김일구류 아쟁산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을 기념해 온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지요. 요즘은 K-POP과 영화, 드라마를 넘어 우리 한글과 한국어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0: 유명 가수가 가사 전체를 한국어로 채운 사랑해라는 곡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일본의 인기 걸그룹은 대표곡을 한국어로 다시 불러 세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요. 한국어가 뜻을 다 몰라도 따라 부르고 싶은 언어로 통한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뿌듯한데요. 생각해보면 말의 맛과 소리의 결을 가장 생생하게 살려낸 우리 음악은 바로 판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판소리 고유의 깊은 울림을 전하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늘 첫 곡은 정철호 명인의 신작 판소리 중 훈민정음 반포로 열겠습니다. 작곡과 소리의 정철호, 북반주에는 박정철입니다.
1: 우리나라 말과 글이 중국어 말과 다르고 홀로 우리나라만의 글자가 전혀 없어 그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자로 뜻을 표현을 못하는 백성이 많아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다름이로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신, 민본정신, 민본주의는 백성들 사이에 일대혁명이 아닐소냐. 이렇듯 훈민정음이 반포된 우리 백성들이 춤과 노래로 기뻐하는구나. 훈민정음 반포.

간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책이 있어도 읽을 수 없는 눈뜬 소경이 아니더냐. 그를 몰라 답답하던 백성들은 바지갑 호돈 놀라와라. 얼씨구나 잘씨구나 훈민정음 장제 어떤 생명은 말씀이요 백성에게 선물이라. 28 글자 우리 글자 간단하고 정교하다. 무궁 무진 두루두루 정음으로 한문 풀이 그 뜻을 알 수 있고 우리 역사의 영웅담과 숭고한 사랑 노래 모두 모두 모두 거기로 가요. 우선에게 전하리라. 세종대왕 창조하신 14가지 우리 악기 황종 소리는 댕댕 가야금 소리 당기다.

장비 어쩐가 노래하니 아. 우리의 민족 음악이라 해동조사를 획성들아 찬란한 문화를 승화시켜 승화시켜 천

0: 들어.
1: 훈민정음 반포, 작곡과 소리의 정철호, 북반주의 박정철이었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는데요.

0: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을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사람들은 우리말로 사랑하고 웃고 울고 서로의 마음을 나눴겠지요. 그리고 그 우리말을 가장 생생하게 살려낸 예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판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의 여운을 이어받아 우리말을 가장 우리답게 들려주는 소리라는 마음으로 판소리 여행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반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정철호 명창의 소리로 첫 곡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연습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갑니다. 추임새에 따라 소리꾼도 힘을 얻어가며 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군가 중 한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하실 텐데요. 별주부는 토끼를 데리고 수궁을 가던 도중 여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우가 위험한 데는 가지 말라며 만류를 했지요. 그러자 토끼는 다시 마음이 흔들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위기에 별주부는 토끼의 산속 위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간신히 토끼의 마음을 돌리고 다시 강가로 떠나가게 되는 대목입니다. 수궁천리 뭐다 마소 이렇게 시작하는 중머리 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궁가중 수궁천리 뭐다 마소 소리의 박성희,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그러면 내가 아니 갈 수 없지. 여기서 숭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또 한 번 궤변을 내보는디. 수궁천리 뭐다 마소
0: 씨구

소한따라 안중가석 대장단.

풍월실로 가는 벤지심리장강 떡파상어 왕대르 그릇

0: 마시고
1: 가지 말고 게 잠깐 머물러 나 그 엄마를 듣고 가라.
0: 마시고 자란다.

0: 가네.
1: 쉬고 자란다.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 하신 곡은 수궁가 중 수궁천리 뭐다 마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박초월제 수궁가로 들어보셨는데요. 소리의 박성희, 복반주의 김청만이었습니다. 박성희 명창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공연활동과 후학양성을 하고 계시는 중견 명창이십니다. 이어지는 대목 역시 박성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강가에 당도한 별주부는 다시 한번 토끼와 가네 못 가네 씨름을 하다 토끼 뒷다리를 낚아채 울렁울렁하고 물 위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범피 중류 대목으로 유명한데요. 심청가에도 범피 중류 대목이 나오지요. 심청이가 인당수로 가는 대목에서 말이죠. 유유히 강물을 떠나가면서 명승고적을 바라보며 옛일을 회고하고 쓸쓸하면서도 한적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진양조로 이루어져 있어 우아하면서도 소리가 깊게 표현되는 눈대목입니다. 그럼 수궁가 중 범피 중류 대목 이어가겠습니다. 소리의 박성희,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그날싸 말고 풍인이 사나워 갖고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여보시오 별주부 나 수궁 안 갈라요. 아이놈이 따뜻한 양지바른 쪽에 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토막 되작거리도 되작 하고 앉았은 게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아 너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기 뒷줄 땡기듯 자치는 꼴하니 꼽살 실어서 못 보겄다. 아 옳으면 오고 말으면 말아마는 이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토끼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정거보아 목물 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없소. 아 웠다 글랑은 그리오시오.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정글라고 하는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승 아닌가. 변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콱 잡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에게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놔라 숨 막혀 못 살겄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말아라. 아가리에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발경 구경이나고 가려무나.

멍멍한

0: 두려운다문소리
1: 다 쓰.

뜨는가? 황황루를 당도하니 일.

올라오제 깊은 밤에 가수승 그 다음

정으로 파리부니 삼백 자부

0: 표보니.
1: 아, 씨야. 씨.

0: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춘향가 중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춘향이 옥에 갇혀 고생을 하던 중 하루는 꿈에 황릉묘에 가서 아황과 여영을 만나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장면이 전환되고요. 이도령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이도령은 과거 시험장에 나가 시험을 보고 장원 급제를 한 후 어사를 재수받고 전라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원 시립국악단 악장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임현빈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춘향가 중 옥중가, 소리의 임현빈, 북반주에는 김형석입니다.
1: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자탄으로 울음을 흘러 옥방!

천지 생겨 사람 나고 사람 생겨

이 누굴 짜니 은 사람은 날과 백년 원수로다. 울며 울며 우려니 잠이 들어 장주가 호접되고 호접이 장주되어 편편히 날아가니 반반열로 중심 속에 두견이 오락가라 귀신은 자리 보고 척지가 높은 집에 은은히 보이란디 황금 대자로 새겼으되 망고 열려 황릉묘라 할지 누구의 문두여 동이 문 열고 들어와 춘향전이 하여 자오대 당랑께서 부르시니 딸을 따라간 사이다 춘향이 자오대 이천하 소년 몸이 우연히 이곳에 와 지명도 모르는데 어떠신 낭낭께서 나를 달고 부르리까 가서 보면 알 것이니

어서급히 가사이다. 야! 길을 따라 내려온 해 들어가니 무화원장 높은 집에 백의 문두부이니 문 열고 나서며 춘향 보고 반기하여

순척 아왕여여 우리 영계인 은주를 도둑당 알지로다 김호론 소상아 이수분반

호날두를 정하기로 한 연약한 너희 몸에 당 용사가 가령기로 후한차 불러노라. 이것을 먹으면 장독이 풀리고 아무 탈이 없으리라. 손한자 과실한 주여도 공식여 주시거늘 토란저 먹은 후에 낭낭이 분부하시되 더지놈 보기 다리니 어서 급히 나가보아라. 춘향이 사비아지구공 깜짝 놀랬기다.

알았으면 부부인 모시고 항륵면하지길 것을

이렇다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 그 공부심을 쓸지 춘추사량 동사기 사서 상경 백가을을 주야로 입고 스니 동준성 문현이요 백낭천 개소로다 금소강산은 중종의 품어두고 풍운올로를 후끝으로 희롱할제 국가대평하야 경과보실적에 이도령고동부소 장룡이 들어가니 백설백목제일장 구름같이 높이 떴다 탑을 향면은 홍일산 홍양산 북리선이 완전오구나 시위를 바라보니 병조 반서 봉병이 도정과 별령군과 승사각신이 들어섰다 중앙은 의형대장 상상훈련대장 도감중군 700명 3명 군의 자기장 일광 희롱을

풍류 땅콩 내 누나 찌르나 행무새 중춘한 듯 대제약 택주로요 어제 내리신지 도성지 무전해요 보장 후예가 퍼난 글재요

0: 없어서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 생각하여 용지어 먹을 가라. 다방 보무신빈 일필지지어내여 일전에 선장은 상시관이 그를 보시고 칭찬하여 이런 말이 무난도 주커니와 자자 비즈미오 구금마다 관주로다. 장원급제 박내근이 임홍룡 신뢰 신뢰 정원사령이 나온다. 정원사령이 나와 청철밥 배치고 자세진긴 소매를 보기 좋게 활기를 치어 정원연못가에 참나무쟁이를 뒤엎쳐 이존상자지 임홍룡 임홍룡 이런 도대난 소리 장중이 뒤집혀 춘당대 떠나간다서 물도 올 임홍룡 세수를 다시 오고 통포 떠러 다시 입고 정원사령 부위에 그여 실패진 대건 연후 어주 삼배 내리시니 황송이 받아 먹고 천원을 배사우고 개야로 나가실지 머리 위에 건사와이고 몸에나 정포득대 자수구리우수홍배로다 금비화둥은 쌍제를 뛰어난 뒤 누한봉방 나가실지 청로세 빈젓하고 자간 뒷도상으로 이리가라 저리가라 도류장화는 저처에 잦았는디 고사당 참아르고 부모증영화근이 세상을 주온 것이 과거밖에도 있느냐 조립사 한림 주석 제하루계 실적에 그때 나라 경연 들어 전라거사를 보내시는구나. 이 몽룡 입시 시켜봉서 한번 내어주시니 피몽이 호남이라 산청 유청 앞에 수혜를 몸에 입고 본대에 아지고고 전라도로 내려간다.
1: 춘향가 중 옥중가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 북반주에는 김형석이었습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보면 홍안이 홍안은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안이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순승이오 135 대감이오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에서도 재미와 해학, 풍수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진 산세타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춘향가에서 임홍룡은 광활루에서 춘향을 보고 방자에게 춘향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춘향은 초면에 남자가 부른다고 쉽게 따라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자가 묘안을 냈는데요. 바로 인걸은 지령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도 산세를 따라 난다는 논리를 펼치며 춘향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목은 방자의 재치가 돋보이는 눈대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산의 생김새를 사람의 성품과 연결해 경상도 산세는 웅장해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촉해서 재주 있는

0: 있는 사람이 나며 충청도 산세는 순순해서 인정 있는 사람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한양의 산세를 이야기하면서 삼각산, 인왕산, 종남산과 동작을 들고 마지막에는 이몽룡의 집안과 남원 부사의 권세를 내세워 춘향을 설득하지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풍수 이야기였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안 따라오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성 익살로 바뀌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자진몰이 장단이 중심이 되어 촘촘한 사설을 빠르게 풀어냅니다. 산세와 지역 사람들의 성품을 차례차례 열거하는 부분에서는 말의 리듬과 장단이 맞물리면서 방자의 재치가 더욱 살아나게 되죠. 특히 이 대목은 지역을 산세와 연결해 성품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판소리 속에서 해학적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날을 막 지내온 만큼 한글로 기록되고 전승된 우리말 사설이 얼마나 생생하게 인물과 상황을 만들어내는지도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라, 산세를 잃을 게 내들어,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귀에 들어오실 텐데요. 같은 말도 장단과 성음, 발림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판소리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춘향가중 산세 타령을 김수연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1: 예, 방자야. 네 말이 무식하구나.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춘향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예. 예. 파!

거리 우멍 쓰러져 방자 서황무요지 여러 편지 전턴 천도처럼 날자라고 눈치 있고 영이야 처방자 색털봉지 궁추각 그 맵시 입게 달았어 선천동 우죽 옆쪽 우리 삼승고선 육날시네 수지비로 곱들 메고 정창호 납자락을 뒤로 자 쳐다보면서 한발 여기 놓고

또 덮어지고 퍼들에 앉은 뼈꼬리 툭 쳐 후야 저 날려보고 방송까지 툭 꺾어 축장 삼아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주냥 춘천하는 앞에 바드드드드 들어서 주냥을 부르되 건원이 뜨게 안 하였다 주냥아 향단이 썩 나서며 하마터면 우리 아씨 낙상할 뻔하였다 방자 허허 웃고 사서 삼경 다 읽어도 쫄쫄이 문자 처음 듣고 인자 열대여섯 살 먹은 처녀가 낙태했다네 준양이 그네 아래 내려서며 그 애가 낙상이라 하였지 언제 낙태라 하더냐 예 그 말은 잠시 농담이고 노모 씨야 잘 계시며 향단이 너도 밥 잘 먹고 잠 잘 잤더냐 그런데 큰일 났네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재 도련님이 강할로 놀러 나오셨다가 자네들 노는 거동을 보시고 팥비 불러오라 하시기에 만단으로 말려도 종시 듣지 아니하시고 불러오라고만 하시니 나와 같이 건너가세 아니 엊그제 오신 도련께서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조리세 열시 가듯 세양지 신나라 가듯 똑똑과 바쳤지 이 죽음에게서 쏙 빠진 녀석아 허허 춘향이 집에서 글공부만 많이 한 줄 알았더니 욕공부도 담뿍어였네 그려 자네 욕은 고사시 훤하네 허나 네 처사가 글렀지 아니 내 처사가 뭐가 글렀단 말이냐 내가 이럴 테니 들어보아라 니그로 내력을 뒤들어 보아라

보아라 개집아이 행실로 여봐라 주차를 허랑이면은 너희 집 후원을 그네를 메고 남이 알까 모를까 허여 은근히 뜰 것이지 또한 이곳을 논지하면 강할로 머자는 곳 녹음은 우거지고 방초는 푸르러 앞내 파들은 청포장 두르고 뒷내 파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준비 추능을 못 이기어 흔들 너울 춤을 추지

0: 빗속은 애뜩 선웃음 빵긋 도련님이 너를 보시고 불렀지 내가 무슨 말을 허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세 이해가 점점 미치는구나 내 피력 미쳐너나 기한 창명헌 일 없고 여염집 아이로서 초면남자 정갈 듣고 따라가기만 뭐하니 너나 어서 건너가거라 준양이 오늘 이 기회가 시오시오 부재내라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시골 무지랭이를 얻을란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 아무나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이럴 테니 들어보아라 산세를 잃을 끼니 들어 산세를 잃을 끼니 들어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 더 보면 경운동 높고 배군대 떴 나 삼각산세같이 북주가 되고 삼각산이 떨어져 인왕산이 주산이고 충남산이 안산인데 동작이 수구를 막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를 들면 벼락지상이라 양반 근본을 이들어라 부엉군 탈감이 당신 외삼촌이여 이주판서가 통성 총부님이여 시직남은 무사 당신 어르신이라 네가 만일 아니라고 보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도 그 고모를 잡아다 책방 단장 아래 단장 형벌의 줄이때 방맹이 구멍배 풀어지고 잔배 거스러져 얼개매 책공개 신가로 세던 아주 살살 새것이니 갈라거든가고 말라며 말아 떨떠리고 나는 간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춘향가중 산세 타령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김수현의 소리로 방자가 춘향 부르러 가는 대목부터 산세타령까지였고요.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여성 판소리 그룹 비조 최선의 방아타령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선목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기-

0: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북소리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지역에 판소리 고법을 정착시키고 이른바 대전 북의 맥을 이어온 송원 박오용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을 하는 무대인데요. 대전 판소리 고법 보존회가 10월 11일 일요일 대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서 송원을 기리며 오 송원이란 제목으로 뜻깊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송원 박오용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돌아보고 선생님이 평생을 갈고 닦은 판소리 고법의 장단과 북가락이 아들이자 제자인 우보 박근영 명고와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공연은 비나리와 소리북 연주, 액메기타령으로 구성된 축원 축수로 문을 열고요. 이어서 박오용 선생님의 무릎 제자였던 송민숙 씨의 살풀이춤, 그리고 박근영 명고가 스승이자 아버지에게 헌정하는 단가, 탐경가의 무대로 이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박오용 선생님이 생전에 특별히 아끼셨던 박봉술제 적벽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적벽가의 대표적인 눈대목을 통해 소리와 고법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마주하고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은 바로 대전 소리북 산조입니다. 박오용 선생님이 생전에 구사했던 판소리 고법 장단과 소리북가락을 바탕으로 박근영 명고가 산조 형식에 맞게 구성한 작품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무려 22명의 제자가 웅장하고도 화려한 북의 대합주를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한 명의 명고가 이어온 북가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박오용 선생님의 북가락을 이은 박근영 명고의 반주로 된 판소리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적벽가 중 적벽화전 대목입니다. 소리의 송순섭,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정욱이 어짜오되 불랑실은 매랑이면 선체가 윤중을 띠.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법류하니 만일 간계에 실진된 어찌 회피하오리까? 초조 듣고 의심내야 그래? 그래 그렇겠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불러 방색하라. 문빙이 우뚝 나서 저기 오는 배 어디 뺐나? 우리 승상님 영전에는 진안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말이지던 마도 뜻밖 설한계가.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조조 백만 군병에다가 한 번을 불이 번쩍 천지가 뜨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불이 번쩍 우주가 바뀌란 듯 세 번을 불러 치니 화림이 중차

같이 난리가 아니냐. 가련할 손 백만 군병은 나

키고 김에 키고 살도 먹고 장에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발표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살에 맞아 무리가 푹

산 바람 광두 날이며 죽고 이놈 재기요 가며 죽고 꿈꾸다가 죽고 딱 큰놈 입에다 물고 한 놈은 주머니를

또 한 놈은 돗대 끝으로 훅훅훅훅 올라가더니 아이고 하나님, 나는 3대 독자의 아들이오.

한 놈은 백전으로 퉁퉁퉁퉁퉁퉁 나가더니 고향을 바

나갈지 일등 명장이 쓸데가 없고 군날랜 장수도 무용이로구나. 화전궁전 가는 소리 여기서도 피르르르르, 저기서도 피르르르르. 화저장 여서왕 등은 조조를 보유하여 천방지축 달아날지 황계화연 무릅쓰고 쫓아오며 이는 말 군웅포 입은 것이

딱 하면은 똥 싸겄다 여봐라 증우가 이거보다 이거보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초조가 겁진의 말을 거꾸로 잡았다고 아이고 여봐라 증우가 어째 이놈의 말이 오르르는 퇴불 여지

아이고 창왕문주 도망을 갈지 새만 피루루루루루루 나라

임하고 낙이 음반 벌썩 떨어져도 주빙이가 그심을 하며 없어지고 자빠지며

0: 도망을 간다.
1: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내일 공연을 앞둔 무대지요. 송원 박오영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 기념 공연 송원을 기리며 오 송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적벽가 중 적벽화전 대목이었는데요. 소리의 송순섭,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대전의 자랑인 송원 박오영 선생님의 판소리 고법과 그 단단한 장단이 앞으로도 굳건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장예림입니다. 얼씨구 좋다!
1: 이번에는 2026년 6월에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으로 펼쳐진 한글반포 580주년 기념 합창서사시 훈민정음 중 일부를 보내드립니다. 판소리와 극, 합창, 관현악이 만나 장엄하게 펼쳐진 한글반포의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한글창제 580주년 기념 합창서사시 훈민정음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밝은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아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총감독 및 지휘에는 김철, 극본 작곡 음악감독에는 오병희, 연출에 조민철이고요. 세종의 김진추, 소원왕후의 강혜정, 소리꾼의 이봉근이 출연했습니다. 이외에 전주시립합창단,

0: 속옷을 읽었다, 속옷을.
1: 나도 읽었답게.
0: 세상에, 우리 임금님이 네. 전국의 도적대를 싹 잡아들였대요.
2: 참말로 그랬는가?
3: 아유, 그래야 참말로 그랬지야.
1: 나도 난생 처음으로 뭔 말이 써져 있는지를 봤단 게.
4: 아, 그렇지 말이야. 나는 그냥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쏙 들어오더란 게.
3: 우덜이 요렇고로 똑똑해졌어라.

하나님이 백성을 허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시니 파란 소리, 하부른 소리, 다 부는 소리, 개지는 소리 마저도 모두 글자로 적을 수가 있구나. 본디 우리 말이 하나의 뜻에도 너네까지는 기본이요 10가지, 20가지로도 말할 수 있으니 자 길가에 노란 제비꽃을 보고 말하는 이마다 달라 노랗다 두렵다 두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한데 노랑이 그냥 노랑이 아니오 연노랑 변노랑 진노랑 샛노랑 이 많은 노랑이 있을진데 그 모든 소리들을 다 글자로 적을 수가 있구나. 한데 그것뿐이겠소. 조선 발도의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할라 치면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수가 안녕하셨는지라 팔도 방언을 모두 다 글자로 적을 수

0: 한글 창제 580주년 기념 합창 서사시 훈민정음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세종의 김진추, 소원 왕후의 강혜정, 소리꾼의 이봉근 외에 전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국악단, 전주시립극단, 광주시립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이주은입니다. 얼씨구, 하 좋다.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박록주 명창은 동편제 흥보가를 전승하여 박록주제 흥보가를 남기셨는데요. 박록주 명창은 해방 후에 판소리 교육과 보존에 힘을 쏟아서 조상현, 박초선, 성창순, 성우양, 김소희, 박송희, 한농선 등에게 흥보가를 전수했습니다. 이 중 박송희 한농선 명창이 스승의 뒤를 이어 국가무용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1967년도에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돈타령부터 비단타령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의 정권진입니다.
1: 박조의 노니, 박소유행. 무복자는 길 안에도 유고를 하더니 박서오는 도련님이 다 가져갔구나. 윈 기우째기 불거지거나 한 길을 열어보니 쌀이 하나 갔다. 또 한 길을 열어보니 돈이 하나 갔다.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배워 들어보는데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기우짝을 들어보고 나가 돌아서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가득하고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가득하고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 가라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1년 360일로 그저 꾸역꾸역 나오느라 어찌 떨어보나든지 쌀이 1만 9만씩이요 돈이 1만 9만이니 흥부가 좋아라고 돈 한 캔을 들고 잠깐 한번 놀아보는데 헐 세우나 절세고 열시구나 열시고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로 술래팍불처럼 동글 동글 생긴 돈 백설지구를 거진 돈 우리 공병에 오던 돈 이놈의 돈이 아나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이러시구나 이러시고 여보와라 큰 자식아 큰 돈발 근데 가서 너 백부님 몰고 오시래 경사를 보고 우리 형제 보자 얼씨고 얼씨고 얼씨고 여보세요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 부자라고 좌시들 말고 가난 타고 가는 나서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먼저 안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는지 얼씨구 얼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 붙던 기회를 줄란다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 좋고 나지 와야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이래 박을 한 통을 타서 놀더니만은 또 한 통을 내놓고 타는데 시르렁 실건 당을유소 해여 당을여라 토지리야 이방군 타고들 나온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응금부하가 나오느라 응금부하가 나오게 되면 형님 갔다가 드릴란다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 나는 나는 간 달라요 여보 영감 형제

0: 동서란처올라로 구박을 당하였네하고도 이런 각속으로 떠나는 못이겠소. 흥보가 해를 내면 가까워나 이 사람아. 기집은 상가 어버이 조경지근 일신 소조이라. 어복은 떨어지면 해이기가 쉽건지와 형제 일신 소조군 아장 한번 뚝 떨어지면 다시 이기지를 못하는 뿐이다. 실랑 실건 실랑 실건 시도록 실건 당그여나 톱질이야.
1: 이 박 두 통을 딱 적에 놓으니 이 속에서 왠가 비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지.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와. 소감불상의 삼백성 문득 땅이 일광단 권순대 아경로의 전세례비가 월광단 소왕부유지연호의 지상하돌천도무 전라군중 삼천조목 그린내는 지동문 응태산 소조하게 공부자의 대단 난명 초당의 경종운데 천하여 웅하롱난 사회가 분분 논란호인 미우함성의 영소당 풍진을 시르르르치니 태평공군 대운당 영불타병 제안놓고 숨죽이 좋은 장단 특신구들 공공구려 황복받던 애단 금방골방 가르다림 북하색인 완자문 초당전 화계상의 머루다대 보도문 하란춘성 만화방장 공조분문의 하초단 권서불적까지 이걸 긁어졌다는 천 고용실 대모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강구연을 개량 거급해부르다 한푼 알뜰사랑정도님이 나를 버리고 가여요. 두 손질도 꼭 잡고 가지 말라 둘불수 인본내고 홀로 완전 독수공방의 상사들 두원 증마공가요 심세공고성이행간에 무섭다 호피단 특기종은 양태문 인정했는 유사무계단 한복수란 보세가해제공초단 행실부주극계초단 절개인은 송족단 서부정 섭정 세발랑릉 노방 정사 홍사 통경이면 백랑

0: 장고 소소 청원주의 경성도 항조품 매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원주 옥구자주 길줄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시모이기면 한산시모시 생수삼팔왕정오사관사청공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해상까지 그저 꾸역꾸역 나오는데 흥보가 보니 어찌 좋던지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수연이북에 그리우시니 마누라 만끈들 하나 골라입어 보 무엇이 좋은가 나는 평생 운이 송해상 사무장 쪼그리가 좋았었디다 영감은 무엇이 좋소 나는 흑공단이 좋대 그럼 영감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흥부가 흑공단을 한번 꾸미는데 흑공단만 건 흑공단 갔건 흑공단 저우리 흑공단 들어가 흑공단 맞이 흑공단 행전 흑공단 담임 흑공단 보선 흑공단으로 소리를 흑공단 날로서 흥뿐만이라도 꾸민다 송해삭 댕김 송해삭 저우리 송해삭 허리띠 송해삭 치마 송해삭 단임 송해삭 꼬쟁 송해삭 속속골 송해삭 벗선 송해삭으로 수건을 들고 떠나 날고 하리 없는 끼꼬리 같네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구 같구려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박녹주의 흥보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돈 타령부터 비단 타령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녹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이었습니다. 박녹주 명창은 스승 김정문에게 배운 흥보가에 자신이 배운 좋은 더늠들을 넣어 완성도를 높였는데요. 김창완째 제비 노정기를 수용하거나 백전봉째 비단 타령을 넣은 것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비단타령이 중고제 백전봉제 비단타령인데요. 박녹주 명창은 이 비단타령을 아주 좋아했다고 전합니다. 다음 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되시지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께는 호부 호용하지 못해 늘 서러움이 많았던 홍길동 씨가 찾아오셨는데요. 도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길동 씨가 최근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금융권 AI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직접 사정을 좀 들어볼까요?
5: 재판장님, 소인 홍길동, 금융권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이렇게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소인은 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서러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아군을 아군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적군을 적군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진 기술이 은행 있으면 자물쇠가 되고 도둑 있으면 열쇠가 되는 것일진데 도대체 왜 다들 저한테만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어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얼마 전 시중은행 전산망이 뚫린 그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사옵니까? 고객 정보가 새어나간 경로를 보면 대문이 아니라 직원용 뒷문이었다고 하는데 아, 이 정도 문단속이면 누가 와도 열렸을 것

아닙니까?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 도술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요. 게다가 올해 문지기들은 도술 막는 연습 80번 가까이 하면서 인공지능 도술로 연습한 것은 겨우 9번이었다고 합니다. 도적은 축지법을 사용하는데 포졸들은 집신끈을 메고 있는 이 상황을 어찌 모두 다 소인탄만 하시옵니까? 부디 재판사님께서 이 홍길동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저런 신통방통한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일 텐데요. 하루가 다르게 도약하는 인공지능 발전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이 홍길동 씨를 위해 최판사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열었다고 해서 그 열쇠 자체가 도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I는 아군도 적군도 아니오. 그 열쇠를 어느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 홍길동은 아군이 될 수도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 열쇠를 악용한 자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 엄히 다스릴 것이며,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성 여러분도 개인정보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비밀번호 오래 쓰지 말고 다중인증 설정이 필수. 은행이라고 오는 수상한 문자나 전화는 의심 또 의심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소리에 담긴 깊은 울림과 다채로운 매력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여러분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주말 저녁을 조금 더 넉넉하고 편안하게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저녁 소리 보따리 다시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규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기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야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정도로 그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열린 부산가야금 연주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음유림 음악이 흐르는 숲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야금 연주단은 가야 신라문화권인 부산에서 가야금 연주 활동을 하는 전문 단체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 부산은 가야금의 고향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야금 연주단은 이곳에서 2005년 창단 연주회를 개최하고 줄곧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야금은 향부악기의 하나로 종묘제례악 등 궁중음악, 양반층에서 향유했던 풍류와 민속악 연주에도 널리 사용되었죠. 민속기악의 꽃이라고 하는 산조도 가야금으로 처음 연주되었고요. 20세기 창작음악의 전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 학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인 음유림은 마지막에 연주되는 초연 창작곡의 제목과 같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숲이라는 뜻이죠. 가곡과 산조, 창작곡을 포함해서 숲이 떠오르거나 숲처럼 우리를 숨쉬게 하는 편안한 곡들을 연주합니다. 모두 7곡을 연주했는데 오늘은 방송시간 관계상 강호사 씨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황병기 작곡 숲, 윤은화 작곡 및 편곡 브라운 썸머까지 4곡 감상하시고 나머지 3곡은 다음 주에 감상하겠습니다. 첫 곡 강호사 시간은 고불 맹사성의 연시조인 강호사 시가 중 여름을 남창 가곡 초삭대엽 선율에 얹어 노래합니다. 전통 가곡을 연주할 때는 정악가야금을 사용하는데 이번 연주에서는 최밀한 예술감독의 재구성으로 정악가야금과 함께 산조가야금을 써서 가야금의 전통 가곡을 반주하는 여러 관현악기의 선율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시조의 작가인 맹사성은 조선 세종대의 좌의정을 지낸 재상으로 청백리의 상징이죠. 검소한 생활 속에 고아한 품위를 잃지 않았던 모습이 시에 잘 나타납니다. 가곡은 느리고 또 시조시의 고호가 많아서 노랫말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가한 여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은 김남순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명예교수가 연주하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연글고 알찬 성음, 깊은 농연과 다양한 기교가 변화무쌍한 산조입니다. 김병호는 전라남도 영암의 무속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산 동래 권번에서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 김병호 명인의 가야금산조 음원이 남아있지만 김남순 교수는 이 밖에도 김병호 명인이 생전에 연주했던 가락들을 더 찾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김병호 사후 1982년부터 1993년까지 김병호의 제자인 강문득으로부터 도제식으로 구음 전수를 받았고 김병호 명인의 조카로부터 다스름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소장 김병호 산조의 영상과 녹음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1967년에 김병호 산조 음원에 새로운 가락을 삽입하여 더욱 견고한 구성의 긴 산조로 확장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시간 관계상 짧은 산조를 연주했지만 그 속에 자연과 생명의 소리가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 곡은 1963년 황병기가 작곡한 첫 가야금 독주곡 숲입니다. 1장 녹음은 정악풍의 명상적이고 유연한 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2장 뻐꾸기는 짧은 도입부에 이어 뻐꾸기 소리가 두 번 나오면 중중몰이 장단과 함께 흥겨운 무곡풍의 가락으로 전개됩니다. 3장 비는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로 시작해서 나뭇잎과 빗방울의 대화가 급속한 템포의 리듬, 단몰이 장단을 타고 고조됩니다. 여기서 가야금과 타악기의 다채로운 음색 변화는 빗소리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죠. 4장 달빛은 다시 정악풍의 가락이 한가롭게 거니는 듯한 템포의 사박자로 조용히 흐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윤은화 작곡 브라운 썸머입니다. 이 곡은 2023년 윤은화의 정규 2집에 실린 곡인데 이번에 양금 하나와 새 성부의 25현 연주곡으로 위초 편곡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하게 더운 여름날의 우울과 상실감에 대한 곡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양금의 타악적인 리듬을 극대화시켰고 뒤에는 그 우울감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무더운 여름이 생각나는데요. 양금은 가야금 연주자들이 부전공으로 많이 연주하고 있는데 오늘 연주하는 이지의 연주자도 가야금 전공입니다. 지휘의 강한무입니다. 국악방송 신창균 PD의 사회로 진행하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공연 사회를 맡은 신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산 가야금 연주단의 제21회 정기 연주회죠. 천년의 소리입니다. 음유림 오늘 공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첫 무대 만나봤습니다. 오늘 공연 제목이 음유림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숲이란 뜻인데요. 여러분은 숲 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숲하면 뭔가 좀 고요하기도 하고 평화롭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숲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숲은 새소리도 있죠. 그리고 나뭇잎이 굉장히 많아서 바람이 많이 스치기도 하고 그리고 벌레 소리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데시벨이라고 하는 음압을 측정하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평화롭고 아늑하고 고요한 곳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마 좀 조화롭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나. 그래서 숲은 그런 곳이고 오늘 공연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무대로 앞서 이제 강호사시가 중에 하사입니다. 여름 노래인데 뭐 추나 추동이 있겠죠. 여름 노래 만나보셨는데 가곡 초삭대협에 이렇게 시를 얹었습니다. 굉장히 느린 음악입니다. 여기 팸플릿 보시면 이 시가 고작 세 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들여서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요즘에 숏폼, 뭐 릴스, 그리고 최근엔 드라마도 숏 드라마, 불과 한 1분, 2분 정도 되는 그런 컨텐츠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죠. 근데 굉장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좀 여기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좀 인류가 점점 빨라지고 좀 단순화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릴스, 뭐 쇼폼 이런 게 사람의 뇌를 좀 망가뜨립니다. 이게 도박과 같거든요. 뭐 불과 15초마다 슬롯머신과 똑같습니다. 넘기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넘기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것에 중독이 되는데, 이런 우리 음악이 한 소절을 이렇게 길게 느려 부를 때 이제 사용하는 뇌가 또 다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창의성을 기르는 뇌, 그리고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잊혀지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곡이 가진 매력이 앞으로 쭉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무대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이 무대는 김남순 교수님이 연주를 해주실 건데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의 회장이십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음색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보통 이제 가야금 연주하면은 현침 쪽에 오른손을 두죠. 앉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제일 오른편입니다. 교수님의 오른손을 잘 보시면 뭔가 이 부들 쪽으로 손이 많이 가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어떤 그 표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감상해 보시고 이따가 또 저랑 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그리고 황병기 작곡의 숲까지 이렇게 두 곡 연달아 만나보시고 또 저는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김병우류 가야금 산조 그리고 황병기 작곡의 숲까지 만나보셨죠? 여기서 어떤 동물이 나옵니다. 동물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뻐꾸기. 이 뻐꾸기 소리를 흉내낼 때 가야금으로 뻐꾸 뻐꾸 이렇게 이게 이제 단삼도 같죠? 근데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에도 뻐꾸기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단삼도 음정 간격으로 뻐꾸기 울음소리를 흉내를 내죠. 제가 왜 이렇게 뭔가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뒤에 정말 대규모 인원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무대 만나보려고 하는데 윤은화 작곡의 브라운 썸머라는 곡입니다. 갈색 여름이라는 곡이죠. 좀 중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갈색 여름. 여름이면 여름이고 갈색은 좀 뭔가 변질된 느낌이죠. 초록 여름 이러면 여름 같지만 그 이유가 이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어떤 기후의 양극화 현상 이런 점에 좀 안타까움을 우울함을 느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이 곡은 양금 곡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이 양금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오래된 악기예요. 이제 페르시아의 덜시머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양금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양손에 이제 채를 잡고 두드려서 내는 악기죠. 근데 이 양금이 정말 그러니까 덜시머죠. 덜시머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신 피아노 있죠. 피아노도 본래는 양금이 페르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이제 그 양금을 보고 이제 사람이 이제 손으로 두드리면 너무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줄도 많고 잘못 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대형화해서 건반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그 앞에 이제 지렛대처럼 이렇게 펠트가 있는데 이렇게 줄이 있는 거를 두드리게 만든 게 이제 피아노인데, 네, 참 유익하죠. 그리고 아까 김남순 교수님이 이제 가야금을 연주하는 어떤 위치, 보통 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이 가야금의 이제 연주자 오른쪽 방향에 현침이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메어져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아까 연주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손이 이렇게 왼쪽으로 많이 이동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 국악기를 보면은 성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성음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현악기들은 줄이 있으면 중앙을 뜯어서 연주하면은 그 배음열이 홀수 배음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배음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음정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수많은 음정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배음은 뭐 예를 들어서 도라고 하면 그 옥타브 위에 도라는 음정도 들리고 그 위에 솔, 다시 그 위에 도, 그 위에 미, 다시 그 위에 솔, 그 다음에 이제 B플랫. 그래서 그 음정이 불협화 음이에요. 그러니까 C를 연주했다면 일곱 번째 화음, 그리고 아홉 번째 화음. 아홉 번째 화음은 D 음정인데, 그럼 뭐 장이도죠. 그래서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우리 가야금 연주자들도 어느 지점을 뜯어야지 뭔가 내가 추구하는 소리가 날 것인가, 뭔가 좀 단단한 소리를 원한다, 아니면 둥근 소리를 원한다. 이럴 때 줄의 중앙을 뜯으면 가장 둥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를 뜯어요 하면은 전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가 여기가 좋아요라고 하지만 몸으로 체득한 그런 과학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윤은화 작곡의 브라운 썸머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고 저는 또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야금연주단 제21회 정기연주에 천년의 소리 음유림 중 강호사 씨가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황병기 작곡 숲, 윤은화 작곡 브라운 서머까지 네 곡 감상하셨습니다. 강호사 씨가는 재구성 최미란, 정악가야금 문폭은 박다연, 백미경, 한지은, 산조가야금 최미란, 노래 이희재, 장구의 조희진이었습니다. 김병호류 가야금산조는 가야금 김남순, 장구 김인균, 황병기 작곡 숲은 산조가야금 이명일, 송효근, 강세비, 배수연, 윤경선, 최미란, 탁 김윤균이었습니다. 윤은하 작곡 브라운 썸머는 지휘 강한매, 양금협연 이지혜, 25현금 1, 문폭은 최민정, 함지은, 백진영, 25현금 2, 박경진, 유승희, 박다현, 장윤지, 한순영, 25현금 3, 김지연, 박보경, 박소현, 백민경, 김상은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음유림 공연의 특별 출연자 분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부산 가야금연주단 최미란 예술감독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로 제23회 전국 우루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야금산조를 연주한 김남순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명예교수이자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연구회 회장입니다. 노래를 부른 이희재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악장, 한국전통정가연구회 대표입니다. 양금을 연주한 이지혜는 부산대학교와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를 수료하고 제25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연주에서는 가야금을 중심으로 노래와 양금, 장구가 있었는데요. 이희재의 순은한 목소리로 가곡 들으셨고요. 이어서 오동나무와 명주실로 만들어진 가야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그 자체로 음유림, 음악이 흐르는 숲과 같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가야금은 가야시대의 문헌에 등장하는 정악가야금, 19세기 후반 산조의 등장과 함께 널리 사용되어 온 산조 가야금, 20세기의 화성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25현 가야금까지 여러 가야금이 서로 다른 재질과 구조, 주법으로 숲에서 나는 섬세한 여러 음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열린 부산 가야금 연주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음유림 전반부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숲과 같은 연주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부산 가야금 연주단 제21회 정기연주의 천년의 소리 음유림의 후반부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 좋다, 즐겁다, 설렌다, 기쁘다, 날아갈 것 같다, 감동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의 언어는 무엇인가? 서혜원 시인의 시 행복의 언어 읽어봤습니다. 좋다, 고맙다, 사랑한다.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말들인데요. 이 말들을 종이 위에 써놓고 보면 뜻이 고와서 그런지 글자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운 마음 고스란히 담아주는 우리말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오늘 그 고운 말들로 이 순간의 느낌도 기록해 봐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하이의 8월 행복한 미소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같은 노랑도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이 담깁니다. 가을빛이 짙어질수록 색을 표현하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새삼 고개가 끄덕여져요. 마침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10월 9일. 우리 말과 글의 고마움을 떠올리면서 알록달록 가을 풍경 천천히 눈에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국립국어원 상담실 연구원의 365일 노동기를 담은 책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를 쓰신 이현영 작가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벌써 막 나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이런 말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네요.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또 스마트폰 앱이죠. 덩덕쿵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들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저희 방송 좀 나눠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9시부터 재방송도 있습니다. 글로리아 심 가세타령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국립국어원 상담실 연구원의 365일 노동기를 담은 책,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를 쓰신 이현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이현영 작가님은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에서 10년차 상담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왜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저는 10년 넘게 상담연구원으로 일을 했고, 지금은 다른 직렬로 좀 바꿔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0: 네.
1: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소회, 뭐 보람이면 보람, 기쁨이면
0: 네.
1: 기쁨,
0: 네.
1: 이런 것들을 좀 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0: 네.
1: 책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엄청나게 단어를 고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죠? 네. 맞죠?
1: 아, 제가 지금 잘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0: 아니, 근데 네. 국립국어 연구원 뭐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보통 때 말할 때
1: 네네.
0: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1: 네.
0: 그런 거 국립국어원 다니지 않아?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아니면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말하다가도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럴 것 같아요.
1: 아 근데 생각보다는 네. 제 주변에 다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0: 네.
1: 서로 그런 걸 뭐 할 그런 네, 그런 고문을 서로 하지는 않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오히려 생각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언어 생활하는 편이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0: 네.
1: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0: 네, 네.
1: 신어나 유행어 등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0: 그렇죠.
1: 굉장히 재밌어하고요.
0: 네.
1: 이런 말들이 왜 생길까? 이런 말은 어떤 언어 유희가 숨어 있지?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면서

0: 오히려 그런 거를 장난스레,
1: 아.
0: 네, 유희로, 예, 좀,
1: 사실
0: 예.
1: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게 언어 유희잖아요.
0: 네,
1: 근데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정말 어디 외국에 가 살고 싶어도 그게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외국어로는 언어 유희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거기서 너무나 큰 즐거움을 놓치고 살게 될것 같아,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0: 아, 너무 현명한 통찰이신 것 같아요.
1: 근데,
0: 그래서, 네.
1: 그 연애하실 때 혹시 옛 뭐, 그
0: 네.
1: 남자친구의 그 문법은 괜찮았나요? 많은 국어 전공자들이,
0: 제가 딱
1: 네.
0: 하나 거슬리던 게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요즘에도 그걸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1: 네.
0: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 뭔데요?
0: 일부러.
1: 아, 내가 일부러
0: 네,
1: 그랬어.
0: 그걸 일부러라고 쓰지 않고 일부로라고 쓰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1: 네.
0: 이게 오와 어의 중간 발음으로 사람들이 발음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부사격조사로를 체형과 이렇게 막 이게 용어를 쓰면 안
1: 괜찮지?
0: 되겠죠? 아,
1: 아니요,
0: 괜찮을까요?
1: 괜찮습니다. 네네.
0: 그렇게 뭐 쓰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1: 네.
0: 그게 아마 좀 간섭을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를 일부러 그랬어 이런
1: 귀엽게
0: 경우에
1: 하려고 하시,
0: 아
1: 내가 일부도 그랬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0: 아니고 진짜 이제 그런 경우를 그 이제 뭐 인터넷 뭐 사이트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올리는 글에서도 가끔씩 아직도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1: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 이제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이책 제목에 여보세요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전화해서 여보세요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0: 맞습니다.
1: 이미 그 전화기에 이게 누군지 뜨고 뭐
0: 네.
1: 이러니까 전화 이게 연결이 되자마자 뭐 누구야 아니면은 아이고 잘 계셨어요 뭐막 이렇게
0: 맞아요.
1: 시작하지 이제는 뭐 여보세요 뭐 이걸 잘안
0: 아,
1: 하는데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상담 전화를 받으셨으니까
0: 네.
1: 아마 뭐 상담실입니다 또는 뭐 국어
0: 네.
1: 연구원입니다 아니면 여보세요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분명히 여보세요 상담실이죠? 자 국어 연구원이죠?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거든요.
0: 예, 저도 생각해보니, 그렇게, 여보세요를 많이 하는 쪽은 오히려 조금 기성세대
1: 그쵸.
0: 쪽이실 것 같고,
1: 그쵸.
0: 그냥, 아, 네, 제가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1: 네.
0: 이렇게 운을 떼시는 경우가 꽤 많고,
1: 근데 이런
0: 예.
1: 것이 그 퇴근하고도 귀에 쟁쟁해가지고
0: 네.
1: 왜좀 직업병처럼 다른 전화, 개인 전화를 받을 때도 네, 상담실입니다라든가 뭐 이러지 않으세요?
0: 아, 그건 제가 아주 확실하게 불리합니다. 퇴근하는 순간 전 자연인 이현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성우실에서 늘 저희가
0: 네.
1: 어릴 때 전화, 성우실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0: 아.
1: 그때는 이제 핸드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0: 네.
1: 집에 가서도 전화번호, 아, 성우실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0: 그러셨구나.
1: 그 생각이
0: 세상에.
1: 나네요. 이책
0: 네.
1: 제목이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인데 이게 이제 보통 기성 어르신의 전화 거는 분이 많이들 이렇게 하셨을 때 이걸 일부러 제목으로 쓰신 것, 일부러 제목으로 뜨신 것 같아요.
0: 예. 이거는 사실 저희 그 출판사
1: 네.
0: 편집자님께서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좀 놓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아, 그안 중에서 그래도 이게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1: 네.
0: 이유가 전화를 거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좀 담겨 있어서 얼마나 궁금하면 낯선 곳에, 낯선 기관에 전화기를 들고 물어볼 용기를 냈을까? 사실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제목에. 그래서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라는 제목이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나도 정말 궁금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적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책을 보고 들게끔 제목을 읽고 볼게요.
1: 약간 감동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네. 사람들이 좀 스스로 좀 찾아보지 왜 이렇게 그냥 전화야 이러실 것 같았거든요.
0: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보통 분들은 아니세요.
1: 네네네.
0: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요.
0: 예, 맞습니다.
1: 네. 일단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0: 네,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은요. 말 그대로 국민들의 맞춤법, 뭐 띄어쓰기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곳인데요. 크게 세 가지 창구가 있습니다.
1: 네, 네.
0: 제가 여보세요 한 것처럼
1: 네.
0: 전화로도 열려 있고요. 그 전화는 가나다 전화 그리고 카톡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 채널을 통해서도 친구 추가를 하면
1: 네.
0: 그 친구 추가할 때 이름은 우리말
1: 365.
0: 네. 365는 숫자입니다. 우리말 365라는 채널을 통해서 개인 1대1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죠.
1: 맞춤 상담
0: 자유롭게 네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 네.
0: 주의할 점은 하루에 5개까지만 질문이 가능합니다.
1: 네.
0: 네, 그 창구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가나다라고
1: 네.
0: 국립국어 누리집
1: 네, 네.
0: 홈페이지에 직접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다음날 자정까지 답변이 달리거든요. 예, 오늘 질문하면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세 가지 창구, 전화, 카카오톡 상담,
1: 네.
0: 그리고 온라인 가나다라는 누리집에 직접 질문하는 그 세 가지 창구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곳.
1: 채팅창이 젊은이들은 많이 사용을
0: 정말 많이
1: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띄어쓰기는 띄어쓰기인가요? 뜨이어쓰기인가요? 이런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정말 학생들... 이 정말 많이 이용해 주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참 고맙기도
1: 네네.
0: 하고 때로는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냥 약간 장난성으로 말을 걸어보는 경우도 사실은
1: 네.
0: 있어서
1: 네.
0: 그런 부분은 또 주의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원래는 교사를 꿈꾸셨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학생을 가르치는 건 뭐 똑같은 거죠. 여기서나 저기서나.
0: 네, 그죠? 맞아요.
1: 근데 어떻게 연구원이 되신 거예요?
0: 네, 그러게요. 저도 이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상담연구원이라는 직종 자체를 대학교 다닐 때나 대학원 다닐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대학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런 곳이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은 알았지만 이런
1: 그쵸?
0: 예 이런 일이 있는 곳은 처음 알았고
1: 네.
0: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1: 네.
0: 그리고 이제 조금 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척 힘들기만 했고요.
1: 네.
0: 그런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이 나에게 조금 값지고 보람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다 보니 10년을 훌쩍 넘겨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하루에도 뭐 엄청난 상담이 있겠지만 1년에 20만 건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분이 한 몇 개 정도의 질문을 처리라고 하면
0: 네,
1: 좀 죄송하고.
0: 처리 됩니다. 처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 하루에 보통 70, 80건 정도. 그러니까 정말 어쩔 땐 내가 기계인가 싶을 정도로
1: 네.
0: 답변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고
1: AI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난 이후엔 조금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그분들이 이 연구원님들을 AI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0: 그런 질문도 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아주 자주 질문해 주시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매크로라고 하죠. 자동 답변이
1: 네네.
0: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질문 채팅창에 보면 뭐 아예 예시로 그 단추를 누르게끔 되어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뭐 에요, 이에요, 예요. 뭐 이런 거. 그걸 누르면 아, 나 이거 궁금했는데 하고 누르면 답변이 좌라락 뜨는.
1: 그렇죠.
0: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대체로는 네, 질문을 잘 해 주시고 생각보다는 AI를 통해서 혹은 뭐 검색을 하시다가도 아, 여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름아름 알게 되시면 또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꽤 네. 있더라고요.
1: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AI일 것이다 라고

0: 생각한다면 분명히 AI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다. 그럼 맞춤법 천재일 것이다. 막 모르는 게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모르는 게 있으세요?
1: 정말 과분한, 예, 과분한, 별명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정말 맞춤법 천재 같아요. 라는 그런 질문자의 말씀을 실제로 제가 받은 적이
0: 네.
1: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듣는 즉시 사전을 펼쳐서 확인하는 게 저희의 공통 제1 원칙이자 습관입니다.
0: 근데 저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제 1년 하면 당연히 발음이 1년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요즘에 1년으로 하시는 젊은 분들이 생겼고, 예전에는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모든 나라 언어들을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되게 어려운 발음을 그들이 한국어에 막 적용시켜서 1년인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저 정말 그 현상이
0: 네.
1: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사실은.
0: 네, 그래서 저는
1: 네.
0: 이거 이러다가 한 20년 후에는 이 원래 발음 1년이 1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십니다. 역시 은영선 사모님 다르십니다. 저그 현상을 주의 깊게 포착하고 관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1년 전 수업 때서인가 그 사회 언어학 수업에서 그런 조사를 실제로 수행해서 발표를 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원룸,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흔한 단어잖아요. 너 원룸 살아, 1.5룸 살아,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원룸 이렇게 리을 리을로 하거나 아니면 원룸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원룸 이렇게. 네.
0: 우린 분명히
1: 네.
0: 이렇게 동화된다고
1: 네,
0: 배웠고,
1: 맞습니다.
0: 그게 쉬우니까. 물놀이, 뭐 이런 거 우리 시험도
1: 예.
0: 봤어요. 근데 그걸 요즘에 물놀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거, 원룸, 이렇게 이걸
1: 예.
0: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어 학습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정도고, 관련된 건 논문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이 자음 동화가 그럼 나중에는
1: 네.
0: 이게 자음 동화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1: 네.
0: 외래어의 진입에 의해서 이것은 모두 다 그냥 발음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1: 그러게요. 그게 이제 표준 발음어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때 또 국어원에서도 좀그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발음을 일부러 하진 않으니까.
0: 네, 다행입니다.
1: 네.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발음을 못합니다.
0: 네.
1: 한 10초 쉬고, 원,
0: 룸.
1: 룸.
0: 뭐, 그건 외국어니까 그렇다 치는데, 1년, 이런 거는 진,
1: 1년.
0: 네.
1: 진짜 어렵네요.
0: 네, 근데 제가,
1: 1년.
0: 어린 친구들이 꼭 그렇게 하나, 그 신기했거든요.
1: 그러네요.
0: 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1: 네.
0: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재미난 것들이 있었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중에 일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 국어 상담실에는 연찬회 슈퍼스타가 있다. 연찬회에서 한번 등장하고 끝나는 안건이 아닌 최소 3번 이상 회의 테이블에 다시 올라오는 일종의 복병 같은 안건을 뜻한다. 이 논쟁의 시작은 201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한 번에서 한 번을 띄어야 하는가? 붙여야 하는가? 문제는 간단해 보였지만 그 속사정은 복잡했다. 의미 적합성과 편의성 중에서 편의성에 조금 더 힘을 싣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우리가 같은 안건을 두고 계속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언어 표현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고착화된 단단한 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 사용자

나의 시시각각 쓰임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는 변한다. 띄어쓰기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

0: 달라질지를 계속 주시하며 예의 상황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려는 노력이다.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알고 있다. 정답을 내릴 수 없는 모호한 구간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제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1: 와,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을 사람들이 다시 한 번인지 다시 한 번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고
0: 네.
1: 이게 꼭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시 네. 한 번으로
0: 맞습니다.
1: 이제 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1: 여기서
0: 맞습니다.
1: 질문. 그러면 우리가 다시 두번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0: 뛰어야 합니다.
1: 뛰어야
0: 뛰고 번은 뛰어야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 연찬회
0: 네.
1: 이것도 지금 궁금한데
0: 네.
1: 연찬회 슈퍼스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슈퍼스타는 연예인 같은 거였는데
0: 네,
1: 지금 우리
0: 맞습니다.
1: 국어상담실 연찬회 슈퍼스타는 다시 한 번이었던 거예요.
0: 예, 네, 맞습니다. 연찬회가 뭔지부터 좀
1: 네.
0: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낯선 용어일 텐데
1: 네.
0: 저도 사실 이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에서 일하면서 이 용어가 익숙해졌지 그전에는 사실 좀 들어본 적 없는 말이긴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불러드리면
1: 네.
0: 학문 따위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조직한 모임.
1: 아니 근데 우리 보통 내 따위 하면은 되게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0: 네.
1: 너 따위가 이게 무슨 짓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나 너 따위 막 이런.
0: 네네.
1: 근데 학문을 좀 학문 따위가.
0: 네네. 그러니까 뭐 예 뭐 등등의 이런
1: 네.
0: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1: 네네.
0: 표현인데
1: 네.
0: 사전 기술에는 이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사실은.
1: 네네. 네.
0: 그래서 이 연구하다 할 때 그 연자를 쓰고요.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조직한 모임을 뜻하긴 하는데 사실 이 연찬회라는 건 국민들이 그러니까 질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가도 저희 안에서조차 아 이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1: 논란이 있는 거죠.
0: 예, 논란이 있는 것들을 분기별로 모읍니다.
1: 네.
0: 그래서 1년에 한 5차례 정도 진행하고요.
1: 네.
0: 그 연찬회에서 적게는 2건에서 3건, 많게는 한 5건까지 거의 뭐 엄청난 논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서
1: 네.
0: 일관된 답변을 모두가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예, 거기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1: 네.
0: 그러니까 A랑 B안이 있는데 나는 원래 A안이었지만 B안 쪽으로 결론이 났다. 혹은 A안도 B안도 아닌 C안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도 저희가 뭐 마음대로 A안으로 답변하진 않습니다. 이곳은 공공기관이고
1: 그렇죠.
0: 다 균질한 답변이 나가야 국민들에게 또 질문자들에게 혼란이 적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연찬회는 좀 반드시 필요한 회의 모임인데요. 사실 저희 상담실에서 연찬회라고 부르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상담실에 속해 있는 어문연구과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회의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든 회의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면 사실은 국민들의 언어 편의를 위해서
1: 그렇죠.
0: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편하게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표준어 이걸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 정말 많은 회의들이
1: 거의 정말
0: 있습니다.
1: 세종대왕의 직속 후의 기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하게 그죠?
0: 네, 그거는 정말
1: 네.
0: 예 어쩔 수가 없어요.
1: 근데
0: 네.
1: 지금 재밌네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김밥이던 시절이 잠깐 있었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뭔가를 발음할 때 내가 동의할 순 없고 맛은 없어 보이지만 김밥이 맞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이렇게 동의할 순 없지만 답변을 달 때는
0: 네.
1: 그런 얘기 없이 내 김밥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0: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왜 사람들이 다 김밥으로 발음하는데

0: 표준 발음은 김밥이에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그때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아, 김과 밥이 결합한 합성어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반갑게도 김밥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짜장면도 네네. 그리고 뭐 우리가 예쁘다. 우리 은영선 성우님 너무 예쁘신데
1: 감사합니다.
0: 너무 고우신데 정말 네. 예쁘다 말고 이쁘다도 지금 표준어가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사실 굉장히 반갑긴 했습니다.
1: 왜냐면 대중이 쓰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내할 때도 좀 더 편안해졌고
1: 그렇군요. 네.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정이 되는 것들.
0: 네.
1: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맛있다여서 맛있다가 표준 아. 발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었어요. 맛있다, 맛없다.
0: 아.
1: 근데 그게 이제 맛있다는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아. 맛있다로 바뀌었거든요.
0: 아, 예. 그게 사실 두 개 다 발음이 맞는데 이제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맛있다도 네. 허용이 되는
1: 네네.
0: 네, 그런 상황이 예, 사실은 네, 표준 발음법에 있기는 합니다.
1: 네, 그런 네. 게 아마 많이 네. 이거 이 뭐 사실은 둘 다 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싸우는 질문도 많이 들어올 것
0: 아,
1: 같아요.
0: 네. 사실은 질문 특히 이제 전화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맞죠? 이렇게 네. 확인하기 위해서 그쵸?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아, 눈치상 이제 좀 알게 돼요. 아 이거 누구랑 내기를 하셨나? 약간 아니 누구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서
1: 또 질문이 있는데요.
0: 네.
1: 요즘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예의가 발라서 그런지 이렇게 커피 나오셨습니다. 뭐 전화 오셨습니다. 뭐 근데 제가 배운 걸로는 그거 어릴 때 분명히 잘못 틀린 문장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고르기에서 골랐을 법한 네, 네. 문장들인데 서비스 직종이 많아지면서 그런 말들이 매우 일반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어르신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
0: 아,
1: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바뀔까 봐 겁나요.
0: 그렇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국어원에서는 그쪽보다는 커피라는 사물을 높이는 표현보다는
1: 네.
0: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뭐 고객님처럼 커피에다가 실을 붙여서 높여주는 그런 현상은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네. 안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1: 네.
0: 저희도 그걸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순화가 된 편이고요.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1: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가실게요. 들어가실게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들어가세요 네. 줄 알았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일반적으로 뭐 하실게요 이렇게 아, 맞아요. 하죠.
0: 저도 그러니까 정말 언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늘 들으면서도 궁금했던 게 나 집에 갈게 보통 나라는 사람이 뭘 하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을 나타낼 때 리을게를 쓰잖아요.
1: 네.
0: 그런데 들어가실게요 라고 해서 뭔가 들어가세요 라는 명령형 표현보다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의도는 전달이 되는데 느낌,
1: 네.
0: 뭐 뉘앙스는 좀 전달이 되는데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네, 그런 쪽에서도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실은 저희 쪽에 많이 전화를
1: 그쵸.
0: 주시긴 하거든요.
1: 네.
0: 요새는 특히 네. 많이 전화를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입니까? 똑똑하시잖아요.
1: 네네.
0: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왜 그런 표현 쓰세요? 라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1: 네.
0: 꽤 많이 그래도 문의를 해주시고
1: 네.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고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네. 그래도 그쵸.
1: 다들 그래도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게 참
0: 네.

0: 어찌 보면 네. 감사하네요.
1: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왜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서 그 사물 높임 표현이라든지 뭐뭐 하실게요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완곡하게 하고 낮추고 손님을 높이고 게다가 손님이 드시는 커피까지 높이고
0: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1: 네. 좀 그런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이 네. 언어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어찌 보면 직업 대 직업인 거지 그게 사람이 낮고 높음이 절대 아닌데
1: 예, 맞습니다.
0: 언어 속에 그렇게 반영된다는 맞습니다. 건 어쩌면 손님들의 갑질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1: 예,
0: 건가요?
1: 그게 조금 이제 우린 그만.
0: 네. 생각해봐야 돼요. 얼른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대륙 가이아의 너와 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음악 대륙 가이아의 너와 나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를 쓰신 이현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는 맞고 감사합니다는 틀렸나요?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한 차례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끝인사를 나눈 뒤 문을 닫고 나가시려다 그 문고리를 잡고 다시 빼꼼 고개를 내밀어 건네시는 질문들이다.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할 수 있다. 둘 다 표준어로서 당당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국어원에서 고맙습니다를 조금 더 선호하여 답변의 끝에 둘 뿐이다. 고맙습니다는 고유어이고 감사합니다는 혼종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우리에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국립국어원의 답변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국어 언어 정책의 최전선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표준이자 모범이라는 믿음. 그 신뢰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굳이 고맙습니다를 고집하는 데에는 대단한 민족주의적인 선언이 담긴 건 아니다. 한자어의 숲 사이에서 소박하게 피어난 우리말을 한 번 더 살려보고자 하는 작은 마음의 표현이다. 고마움을 실은 이 소박한 다섯 글자가 질문자에게 따스하게 전달된다면 좋겠다.

0: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한자가 섞인 말은 좀더 지식인의 말들이고, 순우리말은 좀잘 어리석은 어린 백성들의 말이다라는 어떤 그런 묘한 생각 때문에 어른이 되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어린 친구들은 고맙습니다 해도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합니다가 조금 더 위의 표현이다라는 착각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맞느냐. 그러나 이제 고맙습니다가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군요.
1: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정확히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습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더 높임말 맞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한테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하죠. 이렇게
0: 그러니까.
1: 질문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서
0: 네.
1: 아마 그런 인식이 이 한자어가 주는,
0: 네.
1: 보통 전문어는 다 한자어니까
0: 네네.
1: 그런 인식이 조금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민원 답변, 국민신문고라는 민원 답변을
0: 네.
1: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님한테 검토를 받으면서 처음에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면,
0: 네네.
1: 현영쌤은 왜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써?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쉽고 정확한 고유어로 쓰세요. 라는 표현을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현학적으로,
0: 그리고
1: 내가 뭔가,
0: 공식적이니까,
1: 공식적인 느낌을 주게, 이렇게 써야만 더잘 알려주는, 내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한자어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더라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서에는 네. 점심 제공합니다 이렇게 안 쓰고 중식 제공 이렇게 했다가 네. 이제 어린이들이 그 왜 한식을 안 주고 중식을 주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 아, 이럴 수가.
1: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공문서에는 점심이 제공됩니다라고 하기보다 중식 제공하면 좀 더 그냥 공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네. 든다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공공언어에서 공문서에서 지나친 과도한 외래어나 한자어 네. 등의 표현을 지양하도록 순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1: 네.
2: 그런 인식을 공문서를 생산해내는 공무원들부터 잘 해야지 그게 점차 잘 확산되는 게 맞으니까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나눈 이유는 굳이 어려운 한자어보다 이해하기 쉽고 전달이 잘 되는 빠르게 잘 되는 고유어가 있다면 고유어를 선택하는 쪽이 낫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점점 더 이것 대신에 더 쉬운 표현은 뭐지를 좀 더 고민하는 예 그런 습관이 좀 들었습니다.
1: 저는 그것도 살짝 궁금했어요. 원래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네. 마치 높임말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께도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네. 사실 수고라는 단어 자체가 어르신이 조금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르신들께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면 이거 좀 재밌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 아, 네네. 이게 수고하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고하세요라고 한다든지
1: 네.
2: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네. 하는 건 상대방의 노고를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네. 말이라서
1: 네.
2: 앞으로 계속 수고하시길 바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지양하는
1: 네.
2: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혹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말이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1: 많죠?
2: 물어옵니다. 왜냐하면
1: 네.
2: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네.
1: 근데 그런 작은 노력들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제가 네. 깜짝 놀란 건 그 상담 연구원 분들이 전화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었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2: 네, 저는 종종 있었습니다.
1: 깜짝 놀랐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우선인
1: 네?
2: 곳이지만. 저희가 드린 답변들 중에서도 왜 아까 연찬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조금 우리의 답변 방향이 다시 수정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 네.
2: 혹시 이 답변이 나가도 괜찮은 걸까? 언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혹은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전에 국어원에서는 이거를 이게 사실 일본어투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손님으로 바꿔쓰세요 라고 순화해서 안내를 계속 나갔다가 최근 들어서 고객님이란 표현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걸 잘못됐다고 답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2: 아 선생님 저희가 이 답변은 조금 내부에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1: 네.
2: 다른 상담 연구원 그리고 뭐 팀장님과 이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연찬회까지 올라가서 이 고객님이라는 표현이 널리 확산되고 있고 이걸 일본어투 표현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하나의 한자어 표현처럼 굳어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틀렸다고 그냥 손님으로 순화해서만 쓰시라고 안내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손님으로 쓰시길 권하되 고객님도 틀렸다고 하지는 말자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수화기를 들고
1: 전화를
2: 그분께
1: 드렸군요.
2: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1: 네.
2: 아 그럼 고객님이란 표현 써도 되죠? 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분도 이런 서비스 직종에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워낙 많이 쓰고는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 잘못된 표현이래 라고 아마 얘기를 전해 듣고 국립국어원에 직접 물어봐야겠다.
1: 네.
2: 예,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2: 그 경험이 저한테는 조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1: 근데 네. 이거

0: 것도 참 감동인 게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 내가 알려주지.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답을 만들어간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답을 찾아간다.
1: 맞습니다.
0: 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걸 더 선호하거나 오히려 퍼센테이지 좀 더 높은 네. 비율로 사용을 한다면 네. 우리도 같이 그쪽을 네. 지원해 주자. 이런 맞습니다.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답을 묻기 위해서 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답은 없다.
0: 그렇다고.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네. 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너무 정답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답을 찾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언어 생활에 표준은 있죠.
0: 네, 네,
1: 모범도
0: 네.
1: 있고 네. 그게 뭐 맞춤법 규정도 있고 표준 발음법도 있고 우리 성우님께서 발음하시는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발음과 표준 발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방언 같은 경우도
0: 있죠.
1: 소중한 언어 자산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0: 너무 소중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국민들의 언어 생활 궁금증 하나하나가 우리 정책을 바꾸는 방향이 되기도 해서 사실 그런 질문들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0: 네.
1: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0: 네. 저는 정말 방언이 소중하다고 네. 느끼고 그 안에 아주 소중한 단어들이 또 들어있어서
1: 맞습니다.
0: 네,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인데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맞춤법 앞에서 괜히 긴장할 때가 있고 맞습니다. 마음은 막 이렇게 높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다 보니까 막 엄청난 막 물건 높임까지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맞춤법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일단은 맞춤법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자유롭게 친구랑 얘기할 때 굳이 맞춤법을 확인해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우셔도 될 것 같고
0: 네.
1: 공식적인 표현, 내가 혹은 어떤 문서를 좀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상담연구원이 하는 것처럼 사전을 가까이
0: 네네.
1: 하고 그리고 뭐 잘 검색을 하는 그런 습관만 들여도 사실은 쉽게 맞춤법을 좀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헷갈리는 몇 가지를 조금 더 익혀두는 것도
0: 그렇죠.
1: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0: 네.
1: 정말 그래도 헷갈린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소통망 상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려 있고요. 또 우리말 예, 우리말 365도 열려 있고 또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직접 질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창구를 통해서도 편안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오늘 열린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고요. 맞춤법 앞에서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를 쓰신 이현영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요즘 나오는 영상 속 자막들 보면요. 줄임말이나 신조어도 많고 재미를 위해서 소리나는 대로 쓴 말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말놀이도 재밌지만 자꾸 보다 보면 근데 원래 표현은 뭐였지? 하고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익숙한 표현이라도 한 번쯤 사전을 찾아보거나 검색해서 확인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수고로 우리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쓰면 더 좋을 테니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그저 하나의 작은 씨앗 같던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죠. 그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 처음으로 숫자 세는 법을 배울 땐 손가락 10개를 다 꼽은 숫자 10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완벽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아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십진법의 체계로 수를 인식하는 우리 모두에게 10이란 숫자는 꽉 채워진 완성의 느낌을 주는데요. 10월 10일 꽉 찬 숫자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만큼 모두에게 좋은 일들로 꽉 채워지는 날들이기만을 소망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장문희의 소리 심청가 중 심청탄생으로 출발합니다.
1: 양주몽사 은운허니 둘이 꿈이 같은지라 마음이 희락하여 그날 밤에 어찌되었던지 그 달부터 택이 쓸쩌고 곽씨 부인 착한 마음 십삭을 꼭 이렇게 채우던 것이었다. 석부정 보자 월부정.

거물래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면서 아이고 뒷집 키덕 어머니 우리 마누라 해볼김 있어. 어서 좀 와보세요. 귀덕 어머니가 들어온다. 귀덕 어머니가 들어오며 아이고 봉사님 어서 들어가십시다. 집자리를 들여가르고 정화수를 새 소반에 받쳐

신봉사 그제야 숨을 푹 내쉬며 휴, 그거 차라리 내가 낳고 말지 그 어디 보겠다고. 귀덕 어머니는 아이 받아 쌈갈라 뉘어놓고 첫 국밥 찌러 나갔겠다. 신봉사는 만심환희 허든 차에 곽씨 부인 정신 차려 순산은 허였으나 남겨가 넘으시오. 신봉사 대수하며 기가 막힐 일이오. 부인들 욕심이란 다 저렇단 말이오. 아, 그렇게 욕을 보고도 그도 그럴 터였다. 그러나 귀덕 어머니가 무엇 낫단 말도 않고 나갔으니 내가 알 수가 있나. 얘라, 내 손으로 만져볼 밖에 수가 없다. 신봉사,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아래턱 밑에서부터 내려 더듬난 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가만히 있거라. 이것은 명뼈고 이것은 배꼽이고 인제 이 밑이가 이리 있는디. 아차, 내 손에 아무 거침새 없이 매끈하고 지내가는 것이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났나보. 곽씨 부인 섭섭어여 만등으로 나은

그만 보우 첫째 손산호였으니 천천만만 다행이요. 딸 자식이 아들만어 모든 다 허였으나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 서역 모는 것이요. 딸이라도 잘만 두면 못된 아들 바꾸겠소. 우리 딸 고이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침선방적 다 시키어 요주숙녀 좋은 매필 군자 호구 잘 가리어 금서로 예절 거금과 총사우 진진하면 왜 손봉사 못 드릴까.

귀덕어머니는 젖국밥 얼른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봉사님 삼신님 앞에 좀 빌어보시오. 그 내가 어찌 빈다요. 귀덕어머니가 좀 빌어주시오. 아이고 나 모르겠소. 봉사님이 잘 좀 빌어보시오. 그럼 내가 좀 빌어볼까. 신봉사 의관을 정제하고 두 손 합장 비는 뒤 눈뜬 사람 가거드면 명과 복을 많이 채워주시라고 공손히 빌렸마는 봉사라 맹성이 써 뚝성으로 비는 뒤 남 듣기에는 삼신인내와 꼭 싸머듯이 빌던 것이었다. 삼심삼청 도솔천 삼심제왕님네 화이동심어여 다고보옵소서 사세보험을 점쟁한 딸 한 달 두 달 이슬을 맺어가 석 달에 비열이고 넉 달에 인형 삼겨 다섯 달에 오포 먹고 여섯 달에 육정나 일곱 달에 진구 삼겨 여덟 달에 사방 팔천 달이 나오고 9달에 구구이 흘려 열 달에 금황구 하달 고기 열어 순산 허여주옵시니 삼신님 넓으신 동 백골단망이 즐릴까 다만 동녀 딸이오나 동방사급병 어른 주고 태무덕행이며 대수중유유행이며 기량을 처절행이며 번이제지이며 속성어폭을 주어 왜 웃든 달부터 잔병 없이 잘 갖고 와

빌기를 다하더니 턴국밥 떠다 놓고 산물을 먹인 후어 신봉사 기쁜 마음 갓난아이를 뉘어놓고 옆에 앉아오르 난디 꼭 눈으로 보나 다름없이 오르던 것이었다.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둥 둥둥 내 딸이야 금자동아 옥자동 주리우 천하부쌍동

말이야. 이가 어디서 삼겨나? 이가 어디서 삼겨와? 하늘에서 떨어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

둥둥 내 딸, 차정이 황홀한 것이나 눈썹이 기름한 것이나 떡꼬풀이 30불 진 것이나 향미 펑퍼지름한 것이나 귓밥이 쭉 쳐진 것이나 콧다리 원룩한 것이나 입술이 앵두같이 붉은 거나 아래 톡토리 바꿈한 것이나 어쩌거리도 전상

0: 장문희의 소리, 심청가 중 심청 탄생 함께 들으면서 10월 10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10월 10일 오늘이 임산부의 날로 지정돼 있기도 한데요.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짜라죠.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풍요로운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요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요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신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

0: 유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감사합니다. 푸짐한 선물 이번 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6186님, 안녕하세요. 오후 날씨는 살짝 덥네요. 또 추수 시즌이군요. 작년에는 잊을만하면 비가 왔는데 올해는 날씨가 좋아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낮에는 살짝 덥기도 하고 아침 새벽에는 쌀쌀하더라고요. 6186님,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리맘님, 안녕하세요. 청고마비의 계절, 챗과 가까이 하여 몸과 마음을 살찌우고 웃음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이 강가득이길 바라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년가 방긋방긋. 네, 우리 제리마님 항상 감사드려요. 네, 꼭 기억했다가 선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곡의 신청곡 감사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 되도록 잘 꾸려갈게요. 항상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녀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정인영의 거문고 연주, 민속기악 거문고 산조입니다. 거문고는 가야금과 달리 6줄로 이루어진 악기이죠. 악기의 젤이라 칭하는 백악지장이라는 별칭도 있고요. 오늘은 중저음의 전통 현악기 거문고의 연주를 민속기악 독주곡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의 연주, 임석윤 거문고 산조입니다.

0: 야야, 뭐야? 아이고, 순천. 그 순천이 우리 사는 남원이랑 멀리 떨어져 있냐? 아, 딱 순천이요. 아, 여기 남원서 구례지나 더 남쪽으로 가야 한께 멀다면 멀지만 아, 또 가깝다 하면 가차울 수도 있는 거리지야. 아, 근데 형님, 순천은 못 담시 그러시나요? 아이고, 너 저기 순천 나가늠성 알지? 아, 나가늠성서 가야금 병창대회가 열린다는디. 아, 상금을 솔솔치 않게 준다고 안 하냐? 아, 나도 오늘부터 가야금을 좀 배워야 쓰겠으니까 흥보 네가 아, 좋은 가야금 하나 좀 구해와라. 아이고, 형님, 오늘부터 배워서 어느 세월에 대회를 나가신다요. 아, 그러고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면 가야금만 배워서는 못 나가지라.
1: 뭐셔? 아따, 그러고 본 게 가야금이면 가야금이지. 아, 그 뒤에 붙은 병창은 또 멋이다냐? 안 되겠다. 오늘도 가야금보다 풍녀사전부터 펼쳐봐야 쓰겄다잉.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갈래 중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주자가 직접 거기에 맞춰 노래하는 걸 병창이라고 하죠. 한자로 나란히 병 또는 아우를 병에 불을 창자를 쓰는데요. 악기 연주와 노래를 동시에 하는 형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요. 오늘날까지 하나의 장르로 전승된 가야금 병창은 판소리가 유행하고 산조라는 기악 독주곡 양식이 만들어지던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판소리의 눈대목이나 단가가 가야금 병창의 곡목으로도 불리고 산조에 쓰이는 연주기법이 병창도 쓰이죠. 이후 가야금 병창을 위한 신민요들이 많이 작곡되면서 더욱 풍성한 레파토리가 형성됐는데요. 이렇게 가야금 병창이 병창이라는 장르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굵직하게 이어져 오는 동안 검은고 병창은 몇몇 연주자에 의해 드물게나마 명맥이 이어졌고요. 현대에 와서는 해금 병창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병창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보세요. 흥보가 형님한테 쫓겨나 근근히 살아갈 적에 도승이 내려와서 집터 하나를 잡아주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백배 살해 한년 후에 있던 움막을 뜯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차차 나아지거날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놀아보겄다.

인사만 주세요고 엄마가 인사 좀 찾아주려가 망한 무언데

하루는 뜻밖의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나요.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거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드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흙지 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깐 새끼가 날개꽁부 힘쓰다가 거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착각 부러지니 흥보가 명태 껍질을 넣고 당사실을 구하여 칭칭 동여매주며 부디 죽지 말고 멀고 먼 만리 강남을 부대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아 날개 꽁부 힘을 한번 써보는디.

정답을 그려냐. 부디 내 집을 찾으느라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대라. 백조들을 점거를 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노국 들어갔던 초록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날을 내가 받아줄 테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을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그날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우국의 공동 다리를 시각에 건너 평양은 용광정 무비 억로를 구경하고 대공강장님을 들여

롱을

안숙선의 소리, 가야금 병창, 흥부가중, 유색 황금눈부터 제비 노종기까지 감상하셨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김정수 외 여러분의 연주 경풍년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0: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판소리 연구의 소리담의 소리 농부가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호남가 물음표 6개! 정답이었어요. 물음표 6개 정답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76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호남가네요. 국악은 너무 정겨워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5766님 님의 글이 너무 반갑고 정겨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4802님 정답 호남가. 이어서 4309님 호남가. 네 딩동댕 모두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제리맘님도 보내주셨네요. 정답 호남가. 그리고 점점점 검색했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살짝 비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검색하셔도 가능해요. 네 정답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담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담청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김용호의 풍류현장으로 이어갈게요. 박경연 왜 여러분의 연주 경기태평소 능계 자진몰이 휘몰이입니다. 여기서 능계란 말 뜻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옛 선조들의 행진음악을 호적이나 나발, 나각, 바라진 같은 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능계라는 악곡이 명칭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이 능계를 비롯 자진몰이 휘몰이까지 우리 태평서 연주를 중심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 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바다와 들판, 섬과 육지가 만나는 땅끝 해남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식긴꽃입니다. 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한 해남은 문화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 성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죠. 북쪽 우수영권은 바다를 중심으로 어업 문화가 발달했고, 두륜산권은 내륙과 남도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으며, 땅끝권은 섬과 어촌을 중심으로 독특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왔죠. 이처럼 농업과 어업, 내륙과 해안, 육지와 섬의 문화가 겹쳐진 환경 속에서 해남의 식긴꽃도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해남 식긴꽃은 단순히 망자의 넋을 위로하는 의례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이승에서 맺었던 인연과 미련을 씻어내고 편안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남은 가족들이 망자를 떠나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례죠. 그래서 식긴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해남의 식긴꽃은 단골을 중심으로 여러 국거리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긴 의례적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마자 단골의 식긴 굿을 보면 안땅에서 시작해 선부리, 성주굿, 오국굿, 제석굿, 너골리기, 식김, 길닦음으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굿거리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망자의 혼을 깨끗이 씻고 이승에서 인연을 정리해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해남 식김굿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오국굿인데요. 오국굿은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거리이죠. 해남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오국굿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와 신안 등 인근 지역과 구별되는 해남만의 굿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굿의 사설과 음악에서도 드러납니다. 해남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은 굿의 내용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다와 농경의 삶이 공존하고 육지와 섬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해남의 생활 환경은 굿의 정서와 소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남 식긴 굿은 남도 무속이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면서도 해남 사람들이 살아온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지역적 자부심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자의 한을 씻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공동체가 함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바다와 땅이 만나는 땅끝 해남에서 이어져온 식긴굿. 그것은 죽은 이를 위한 굿이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굿이었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닦아주는 그 소리 속에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남겨진 사람에 대한 위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

이수자의 소리, 해남 씻김꽃 중 오국꽃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는 해남 씻김꽃을 통해 우리 전통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별을 어떻게 예술로 승화시켜 왔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한림의 아쟁연주, 김일구류 아쟁산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 끈만한 데서 나오고 아홉 층의 대도 한 줌의 흙이 쌓여서 이루어지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언젠가는 연약한 묘목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 비바람과 서리, 혹한을 모두 견뎌낸 그 고단한 인고의 세월을 못 보고 현재의 융성한 모습만 기억합니다. 오늘의 자신의 모습 또한 우리 기억에도 없는 아주 미미한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 노자의 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자진한잎의 평롱을 연주한 음악 수룡음 롱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수령음 롱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살아온 만큼 비례해서 성숙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노자 64장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자에서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끈 만한 데서 나오고 아홉 층의 대도 한 줌의 흙이 쌓여서 이루어지며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또한 우리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존재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생명체로 시작했죠. 이 아름드리 나무도 털어끈만 한 데서 나온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긴 세월은 아니라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가을을 보내왔는데요. 살아온 만큼 비례해서 차근차근 성숙함이 더해졌나 한 생각 해보게 됩니다. 노제를 읽다가 여러분과 생각을 좀 더 나누어 보고 싶어서 오늘 산책길에서 노자와 우리, 노자와 나를 생각하는 이야기로 화두 가져왔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박일훈, 이용탁, 이경섭 세 분이 작곡한 세 곡의 해금 협주곡을 듣는 순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분의 음악, 3인 3색 해금협주곡을 듣는 순서 준비했는데요. 박이룬 작곡의 해금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 이용탁 작곡의 해금협주곡 독백, 이경섭 작곡의 해금협주곡 추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박이룬 작곡의 해금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인데요. 1988년에 창작 초연된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이 곡을 협주곡이란 이름으로 작곡했지만 음악을 들어보면 독주와 합주가 번갈아 연주하는 합주곡 형식으로 이 곡을 만들고 이름을 협주곡이라 붙인 걸로 보입니다. 이 음악은 경풍년과 염양춘, 수룡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자진한 잎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익숙한 흐름으로 가락을 따라가며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한 잎의 여러 선율을 독주와 합주가 각각 나누어서 혹은 함께 연주하는 합주곡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흐름은 작곡가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자진한 잎의 색채감을 자유롭게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작곡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음악이 아닌가 합니다. 박이룬 작곡의 해금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을 변종혁의 해금, 김정수가 지휘하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34분 6초입니다.

박일훈 작곡의 해금 협주곡 풍류를 위한 농음 들으셨는데요. 변종혁의 해금, 김정수가 지휘하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전체 연주 시간 34분 7초 동안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8년 5월 29일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창작음악연구회 명연주 시리즈 첫 번째 이현의 사랑 음반에 수록돼 있는 음악입니다. 작곡가 박일훈은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과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이용탁 작곡의 해금 협주곡 독백 준비했습니다. 독백의 사전적 의미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 혹은 배우가 혼자 말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작곡자는 독백이란 제목에 사랑이란 화두를 담고자 했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기쁨, 갈등, 이별의 그 과정을 독백이라 생각하고 이 곡을 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곡은 협주곡 악장 구성 방식인 3악작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랑의 기쁨, 갈등과 이별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제1악장은 해금과 소금의 주선율을 부여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비되는 악기로 저음역의 대야쟁을 썼습니다. 대야쟁으로 주선율과 대위적 선율을 이루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음역은 여성을, 저음역은 남성으로 상징시켜서 사랑의 노래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2악장은 굿거리 장단의 속도에 맞추었는데요. 이 곡의 특징적인 부분은 해금의 반음계적인 선율이 두드러지도록 만든 점입니다.

이 해금의 다양한 연주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갈등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양한 해금 주법을 선보이는 2악장이고요. 제3악장은 빠른 속도를 택했습니다. 변박을 자주 구사하도록 해서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탁 작곡의 해금 협주곡 독백 듣겠습니다. 안수련의 해금, 이용탁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용탁 작곡의 해금 협주곡 독백 들으셨는데요. 안수련의 해금, 이용탁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녀의 사랑과 즐거움, 갈등과 이별을 독백의 형식으로 표현한 음악인데요. 전체 3악장 구성의 곡이었습니다. 작곡가 이용탁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예술감독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의 추상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작곡자의 어린 시절 어느 가을날에 한가로운 때를 추억하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작곡 노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철없던 시절, 한없이 푸르고 높게만 보이던, 늘 깨끗하게만 보였던 그 가을 하늘이 철이 들어 힘들고 바쁜 생활이 반복되면서 푸르고 여유로운 가을 하늘을 얼마나 쳐다볼 수 있었던지, 여유로운 마음, 어릴 적 한가로웠던 가을의 기억들을 떠올린다. 이런 노트를 적어 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작곡자는 삼악장 구성의 협주곡에 담았습니다. 삼악장 구성이지만 전체적으로 두 개의 주제를 써서 곡의 통일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곡은 태평소로 시작되는 도입부를 두었고요. 서정적인 해금의 선율로 1악장이 시작됩니다. 느린 속도의 서정적인 해금 선율을 통해 어린 시절의 상념을 드러내고자 했고요. 타악기의 빠른 리듬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이 곡의 첫 번째 주제의 선율을 제시합니다. 제1악장 끝부분에는 카덴자를 두었는데요. 해금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2악장에서는 두 번째 주제 선율을 제시하는데요. 2악장 끝부분에도 카덴자를 두어서 서양의 협주곡 형식과는 다른 특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3악장에서는 1, 2악장에서 나왔던 주요 선율과 리듬을 다양하게 풀어나갔는데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요소를 더하지 않고 이미 썼던 주제를 활용한 것은 작곡자가 추억하고자 하는 어린 시절의 회상이란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악장의 끝부분에는 코다를 두어서 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듣겠습니다. 이동훈의 해금, 이경섭이 지휘하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경섭 작곡의 해금 협주곡 추상 감상하셨는데요. 이동훈의 해금, 이경섭이 지휘하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작곡자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두 개의 선율로 만들었고요. 3악장 구성의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 10월에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박일훈, 이용탁, 이경섭 세 분 작곡가의 세 곡의 해금 협주곡을 듣는 시간으로 보내드렸는데요.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비나리 듣겠습니다. 비나리는 우리에게 찾아드는 살과 액을 풀고 축원을 비는 축원 고사덕담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음악입니다. 이광수의 소리와 북, 김덕수의 장구,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살이오 안방 상칸 접었더니 이벽 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는 내란 삼신살 화대 밑에 동아살 일책살을 휘모로다 금일 정성대를 받

0: 비나리 들으셨는데요. 이광수의 소리와 북, 김덕수의 장구, 최종실의 징, 김용배의 꽹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제비가 박씨를 물고 흥보네 집으로 가는 그 노정을 그린 대목이죠. 제비 노정기 듣겠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종기 황제라 백조 점구를 받던 것이었다. 조산에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맥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조, 조선에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오는데 부러진 다리가 봉퉁이 가져서 전동 그리고 들어오군요. 예, 제비 황제 고령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졌느냐. 흥보제비 어짜우되 내 소조가 아뢰리다. 소조금 매 조선 땅어 박흥보 집벌 주인 삼고 저희들 오죽소를 까서 거의 날게 되었더니 뜻밖의 대명이가 언니까지 모두 다 잡아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딸기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 턱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째건변 은혜를 갚소리까. 깊이 통주고 없이와 흥보시기 은혜를 갚으지라. 어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 원행이기로 가지 말라 허여도 너희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폐암날 떠났기로 폐암하늘 당했구나. 그러나 흥보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보은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하라. 삼동을 다 지내고 3월 3일이 가까우니 각색 짐승들이 때를 찾아 발정할제 다리 봉퉁이 흥보 제비도 황제전 숙배하니 보은표 박씨 하나를 하사커널 저 제비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디 흑운 박 자구 백운 무름 쓰고 그 중에 두 기실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창만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논다 상이토 하이토

비대다 나라고 난 저기저기 갈 때도 집에다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병선을 가지지 않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황내 헌지 석양천이 여기로다 의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연 단약으로 반주까지 쉬어 앉어 두개월 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국 강자요다 황황두러 올라가니 황황질거 불보판 백군 천재 공주요다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과 도리에게는 낭배화를 톡 전무현의 펄 없다 흐려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개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건구도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던 터요 연제 지간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급 전에 올라간 저 마루정아를 구경하고 청양분에 따라 상달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사르비루기 백개로 다 요동 700일을 수원 시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 달라 영구탑 통곤정 구경하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구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 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근 영광정

가을 구경하고 대동강 장림월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정 선주교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점도가 태우는 백이야 중력으로 끌려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토봉 망월대 소사구나 문부디 빈빈하고 궁속이 흐히하야 만반세지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을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벗어 박씨를 집에다 물고 남대문 밭속 내달아 칠패 팔패 청파 배달이 애곡에 얼른 넘어 공작강을 돌아 승방을 지내요 남태경 고개 넘어 두쪽제 옆에 끼고 커중어 둥동 흥보운전을 당도 당상당하피겁이래 편편히 도구를 안고 동북국에서 갔다 보이를 향 폭해 흥조이여 정부일고 차우르간으로 넘노란노 당랑풍왕기에 죽세력을 불고 동속으로 넘노란노 육곡청년기에 단추를 불고 숭백상에서 넘노란노 안으로 벌벌 하던 들째 돌봉구에 올라앉았지.

0: 이제 자로 함재 표진의 집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흥보 듣고 귀해요. 가만히 살펴보니 이 철구를 안가기 완전 와우새 당살로 가문 흔적 아리도 아리도 어디 어찌 어디 간대 집이야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그러시고 난데 집에 강남은 가려진다는 데에 어이 허영 다 버리고 누구 추한 이내 집에 허구요 왜 찾아오느냐 인심은 교사하지요 한번 가면 짓건만은 너는 어제 시기에 있어야 주인을 찾아오느냐 원촌 천촌 넓은 애구육향 청산 문도연 소식장 짱말기원 통지 니가 난 자주 온군지 천도지도 반갑다 저제 비커동을 벗어 포근표 박씨를 흥보 양주간진 앞에 딱쳐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저리도 논다
1: 흥보제비가 흥보가 고쳐준 다리를 이끌고 강남으로 돌아갔죠. 들어가는 지점부터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나긴 여정을 통과해서 흥보집에 가서

낚시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장면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들어보셨는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한다는 말, 오늘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해도 그 시작은 발밑, 한 걸음이죠. 올해가 시작되는 한 걸음도 올해 첫날 소박하게 내디디었는데요. 우린 그간 상당히 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어느새 10월이 돼서 다소 빠른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요즘 걸음이 좀 빨라졌다 생각되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차분하게 속도를 좀 조절하고 고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 싶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마저 떨어지니 황교안선 20초 거화 무승기정만 대든대나 말소리 뚱뚱대고 치고 좌우 각성 무대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조조 백만 군병에다가 한 번에 뿌리 번쩍 천지가 되고 르르르르 광산이 무너지고 두 번에 뿌리 번쩍 우주가 바뀌는 세 번은 불로 치니 화염이 충천 동성은 우르르르르르르 물결은 줄룩 전선 뒷등 돈대 와지끈 용총할 때도 사고 우리 삼반다리도 반해 방학한 무대가 부리가 후!

빛이 난리가 아니냐!

나는 이런 다급한 판에 먹고 죽으려고 비상사 넣더니라. 아이고 하느님,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이요. 제발 덕분을 살려줘. 아이고 아버지야.

힘에 키고 살도 먹고 장애도 찢어 안 죽고 웃어서 죽고 나무 울다 죽고 팔펴 죽고 맞아 죽고 했다 죽고 덩치 죽고 덜거리다 죽고 복장 덜컥 삶아져 그리고 후 빠져 죽고 다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바위 없이 죽고 어이 없이 죽고 무섭게 눈 빠져 더 빠져 등터 죽고 무서운 썩썩 볼살 허여 다리도 착시 부러져 죽고 지구분을 하고 죽고 나이 죽고 밖으로 덮으로 죽고 내 때끌어 죽고 나 불사 낙상하여 가장방 원장이여 죽고 또한 눈은 제기욕하며 죽고

사람을 모두 흡수 불듯 타라타라 불려 적극 조총 개항도 감나기 돌솜구 독바늘 청병 후파에 떠나갈 때

기도하라! 잡조조 전기 간다! 이놈 조조야! 전기 수견 진 것이 조준이라! 조조 정신 기가 버여! 기수염을 걷어 잡아 와드득 와드득 기어뜩 고개 달짝 달 도망었지! 아이고야 봐라 정부가! 어째 이놈의 말이 오늘은 불려져나요. 앞으로는 난이가 무척 여강으로 망쳐져 우주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것이 웬일이냐. 조용도수이 축제법을 보던 의미를 알았더니 아메드 축전 축제법을 하나보다. 상이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그렇게 타고 있느냐. 말 부가지만 쑥 빼어다 골르든.

흐지고 천년강산에 찬기운 새로워라 심사도 찬연한데 물색도 유감하다 정수의

후에 천리 약속 건너가서 우리님 계신 곳에 수이수이 불고지고 성우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 얌전히 잠들어 있던 옛 유물이 현대인의 유쾌한 상상력과 만나 새롭게 숨쉬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 열린 국중박 분장놀이 행사에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조선 후기의 유물인 백자 잉어 모양 연적이었습니다. 연적은 본래 벼루에 먹을 갈 때 물을 따르기 위해 쓰는 도구인데요. 조선의 선비들은 이 연적에 복숭아나 두꺼비, 거북이, 그리고 힘차게 솟구치는 잉어의 형상을 빚어넣어 감상의 재미까지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잉어는 흔들림 없이 뜻을 세우고 거센 불사를 거슬러 올라 과거에 급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참가자가 잉어의 눈이며 벌어진 입, 지느러미와 몸의 굴곡까지 연적을 깨알같이 흉내낸 걸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지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눈으로만 조용히 바라보던 박물관의 유물이 이렇게 재치있는 몸짓을 통해 오늘날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말을 건넨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 지름시조 왕상입니다. 노래의 김날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 지름시조 왕상회였습니다. 노래의 김날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백자 잉어 모양 연적 흉내를 낸 국중박 분장놀이 보면서 많이들 즐거우셨나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한참을 껄껄 웃었습니다. 그 유쾌한 모습을 보고 나니 실제 유물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서 박물관을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된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아보는 시간, 우리 가락의 그윽한 숨결을 느껴보는 음악에 머물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실어 나르는 풍경소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2부의 알짜배기 시간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금년 가락 가락떨이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윤재영입니다.

현금년 가락 가락떨이 들으셨습니다. 가야금의 지성자 장구의 윤재영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음악, 그 음악을 만나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일,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일,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바람이었을 텐데요. 그 마음을 담아 펼쳤던 굿이 바로 배현신굿입니다. 오늘은 김금화명인의 소리로 서해안 배현신굿 가운데 대감놀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금화명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김금화명인은 서해안 배현신굿 및 대동굿의 보유자였던 인물입니다. 1931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17살에 외할머니에게 내림굿을 받고 무속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김금화 만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만신은 무당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김금화 명인은 황해도 굿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 굿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1972년에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개인 연기상을 받았고요. 1982년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문화사절단으로 미국에서 우리 굿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 당시 중요 무형문화재였던 서해안 배현신굿 및 대동굿의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굿이 미신으로 여겨지며 천대받던 시절을 겪으면서도 전승을 이어왔는데요. 굿에는 신에게 소원을 비는 의식과 함께 노래와 춤, 연희가 담겨 있습니다. 김금화 명인의 활동은 그러한 굿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자신이 전승해온 무가를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는데요. 무가는 굿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굿판에서 이어오던 소리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2014년에 개봉한 영화 만신도 김금화 명인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2019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랜 세월 굿의 전승에 힘썼던 김금화 명인. 오늘은 그가 남긴 소리로 서해안 배현신굿을 만나봅니다. 그렇다면 배현신굿은 과연 어떤 굿일까요? 배현신굿은 배와 뱃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는 풍어를 기원하는 굿입니다. 황해도 해주와 옹진, 연평도 일대에서 전해져 왔는데요. 선주가 비용을 마련하고 배 위에서 굿을 펼친다는

0: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음력 정월에서 2월 사이에 한 해의 무사함과 풍어를 빌며 굿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대감놀이는 배현신 굿을 이루는 여러 굿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굿거리는 여기서 굿을 구성하는 각각의 절차를 뜻합니다. 대감놀이는 재수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기는 대감신을 모시고 흠겹게 노는 대목인데요. 배현신 굿 전체가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이라면 그 안에 대감놀이는 복과 재수를 비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살림도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낯선 용어나 굿의 절차를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 복과 재수를 기원하는 이 굿거리의 흥겨운 분위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금함 명인의 소리로 듣습니다. 서해안 배현신 굿 가운데 대감놀이입니다. 40여 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이물대감님 고물대감 배우에 넘나드는 대감님들 투쟁기를 왔다 갔다가 같이 내고 드리는 대감님 만개 대감 두지 대감님 대감님 몸주 대감 직성 대감님 사해어라.

0: 히히히히호. 우리 대감님이
1: 오시다.
0: 이물에서 고물에서 고물에서 이물에서
1: 대감입니다.
0: 아주
1: 나오셔서
0: 억척스럽고 극성스럽고 욕심도 많은 대감이요, 탐심도 많은 대감이요. 오나라 하길래 구역구 반가워서 상풍에 거둥에 중풍에 나와서 쓱 둘러보니
1: 오시다.
0: 원지기랄 거 빙 돌아보니 수발막대 둘러도 하나도 거칠 것도 없네. 이건 어둠의 법입나? 어?
1: 몰라서 그래.
0: 이게 누구네 법이야? 이게 저기 저 장장구 할머니 법이나? 아니면 그치. 여기 방송국의 KBS 법인지? 하나도 이거 알 수가 없니 이거? 아니 아까부터 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어? 저기 뭐 충남 뭐 어디에 안면의 황돌이라고 그러더니 이 무당도 그저리 곧잘하려나 그려? 아, 안면의 황돌이는 오와 뛰는 소 구불식에서 말이야 이달구지 말레서의 쌍달구리 수리소에 아 오문소를 잡고서 말이지 그건 거들어 벙청거려서 하는데 가만히 봐야 하니 우리 여기 어 그 저 상자고 할머니며 악사들이며 괭간 할머니 직내도 더고 화가 나가지고 차라난 것도 없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이 큰 할머니는 그냥 아 배는 직업산에 갔고 눈은 흙기산에 가갖고
1: 대감님,
0: 우리 대감님도 뭐 먹은 것도 없이 양주를 들썩 오화통이 버럭하게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나는데 그래도 후이볼랑을 그를 낮추비렸다고 장례를 길게 보고 원리를 생각하고
1: 그러면요.
0: 저기 저기 앉은 저 안영감은 머리가 훌렁 벗어진 거 보니까 꽤 많이 먹은 것 같아 여기서
1: 어어어어

그러나 그러나 여보 없어. 우리가 날마다 놀 수 없고 달마다 놀 수 없으니 여기 제비선 유독선 장원 달라고 그러고 먼 바다에 나가서도 쉴 수 없이 투쟁이 내는데 마다 아 1년 12달 때에 찾아서 철이 찾아서 나는 고기를 만선대게 잔뜩 잔뜩 저 퍼실어서 배가 잔방하게 뜨려가게 해달라는 얘기지. 아, 그렇게 해서 잔뜩 도와주고 잔뜩 받들어주고 우리 대감님은 말이지 이제 그마저 휙 돌아보고 아니 그야말로 따라 뭐 어저저저 잠세장관 돌렁 할머니 개수서로 뜯어고 들어가갖고 이따가 영산 할아버지 할머니 노하고 갔는데 나는 이만 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가 쓸자라도 틀은 틀다루가 추우는데 많이 두서워하고 섭섭하나. 뭐 촬영 곳인지 가짜 사촌네 곳인지 하나 알 수가 없네. 신문에 해도 크고 법문에 깨달아서 다 이번 정성 구여라 받으시고 반갑게 받으시고. 허냐 무당도 목소리가 개미 소리만 지점점 휘어들어간다. 이번 받으시고 재수여를 도와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백성들 어질고 착하고 선해서 을아바다 완경청파 중국 바다 노는다. 재물 동진의 바다 늘린 질량 잔뜩 많이 낚고서 좋은 고기 큰 고기 굵은 고기 대화띠미 탓을 주어서 많이 잡아 수출도 많이 하고 애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잘 놀고 받들어줍니다.

멍청 파 쓸물에 들어왔다가 쓸물에 나갔다가 들물에 들어왔다가 물 따라 세월을 따라 길 따라서 배 따라 쫓아 따라 댕기는 영산 할아비암 영산 할머니 고기 많이 잡게 해줘.

0: 둥둥하니 군만 얘기해서
1: 옷이다
0: 옷이요 해가지고 후닥딱 나와보니
1: 옷이다
0: 할 말은 대사는 거지만은 뭐 내는 뭐 좀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아 오늘 내가 나와서 잘 놀고 풍류 소리 즐기는 내야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말이지 우리가 이물도 보고 고물도 보고 들물도 살피고 날물도 보고 아니 다리빨 아래 하며 줄까지 하며 혹시 아 풀르다가 감다가 내다가 아 다칠세라 걸릴세라 뭐 말썽부릴세라 모두 우리가 골고루 살펴보는 대감이야 그러니 많지 먹은 것도 없이 주인의 신심한 전네 정기동기 합소다 하라뱀 하라뱀 하라뱀 여법서 할 저기 할맘 아유 우리 하라뱀을 나는 찾는데 우리 하라뱀 혹시 봤습나 내가
1: 아니
0: 영산 할미암일세
1: 아니 할미암은 무슨 할미암을
0: 하라뱀
1: 찾습니까
0: 어 무슨 하라뱀은 하라뱀이야 하라뱀이 하라뱀이지 무슨 하라뱀도 있습나
1: 그럼 생긴 모습도 다
0: 옳지 어떻게 생긴 하라뱀이냐고 어
1: 예.
0: 아니 우리 하라뱀은
1: 예.
0: 옛날 옛적에 간날 가적에 원 병자 호란인지 호난인지 병자 하니께 쥐난인지
1: 옳시다.
0: 그때 세월을 못 만나서 난시적에 전시적에
1: 예.
0: 우리 하라뱀을 내가 그 어디 가면서 잠깐 아일 보라 그러고 맡겼는데
1: 예.
0: 영 못 찾아서 지금까지도 내가 아 여기 와가지고서 저 굿하는 데마다 우리 풍문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하라뱀이
1: 네.
0: 배를 타먹고 산디야.
1: 예.
0: 그래 배를 타먹고 산다고 그래서 사공노릇을 한다고 그래서 입에 저에 많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사공이라 사공이는 다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뒤다봐도 다 아니고 이제는 늙어서 아마 영자 좀 됐을 것 같아.
1: 예.
0: 근데 영자마다 도파봐도 없고 이 배에 재비선 유독선 연신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또 입에 구슬 왔으니 내가 우리 영감이 입에 할아버지가 탔나 하고서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1: 예.
0: 고향이 어디냐 황해도
1: 그렇죠.
0: 옹진군
1: 예.
0: 무투지 살았거든
1: 옳시다.
0: 나는 강할마이고
1: 옳시다.
0: 아 그런데
1: 예.
0: 우리 할아버지 키는
1: 예.
0: 거저 먹으라는 참이뽀디만하게 생겼고
1: 아이고 키하면 잘 생기시다가
0: 또 예. 이마는 난간 이마고
1: 아이고 잘 생기시다
0: 저 지금은 늙어서 더 하겠지만 꼭 말라 비틀어진 송챙이 같은 눈썹이 붙었고
1: 아이고,
0: 눈은 또 황새가 다 파먹은 우레딱지처럼 생겼고
1: 아이고,
0: 코는
1: 예.
0: 개발코가 됐지 그렇게 해서 아니 훤하게 다 들여봐 예. 이제 더 많이 아마
1: 한참 들여봐야 보고 하시다가 이 코안은
0: 어 그리고 예. 입은 깨발바자반 미기 입처럼 생겼고 그때만 뭐 밥 주걱도 들어간다고
1: 예,
0: 그때만 해도
1: 들어가지, 예.
0: 이놈 드문드문 나서 쓰그리 쌀같이 생겼고
1: 아이고 3, 4월에 한창 그거 바쁠 적에 그 쓰그리질 잘 땡기가시다 시풍 나가시다
0: 예. 그렇다고
1: 예.
0: 또 턱은 주게턱인데
1: 예. 시험은 안 나시게?
0: 아이 여보 없어 시험 안 났으면 그 이름 짓는 그런 거가 그런 거라고 뭐 시험이 안 나 여보 하라뱀 치고서 시험 안 난 하라뱀도 봤었나?
1: 난 다
0: 시험이 났는데
1: 어떻게 났는데요?
0: 어떻게 난 것까지 예. 또 말하라고?
1: 예.
0: 이런 그만요. 나는 쌍소리는 정말 그야 맞다나 뭐 자지껍데기만 짓 할 줄 모르는데 저 온열에 축 늘어선 말벌 아래 털라도 드문드문 났어.
1: 지금 안 본 잘 나가.
0: 그래 아이들이 기플 놓고 쳐다보고서 그거 떨어지면 고모 같다고.
1: 아이고,
0: 그렇게 쳐다봤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러나.
1: 예.
0: 그런데
1: 네.
0: 아니 주인은 없고 나그네만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답네.
1: 아이고 그런데 이제 주워다는 걸 보니까 비스러 간 것이다.
0: 안개 비스러 해?
1: 네 안개 비스러 가이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0: 어야.
1: 이물로 왔다 고물로 가는데요.
0: 어.
1: 아니 화로설 펄렁 하는데 보니까요
0: 어.
1: 그냥 누둑배기지 터덕터덕 기운 옷을 입고요 그래가고서
0: 우리 할아버지 같은데
1: 고물로, 네 고물로 갑디다
0: 어 터덕터덕 기워 입었다고 예, 고물로 갔다고?
1: 예
0: 어.
1: 찾아보시오 그러면
0: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0: 화병.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라병, 우리 하라병.
1: 에, 누구라 날 찾는 것 같아? 누구야 날 찾는 사람이?
0: 저 할머니 보고 물어보라.
1: 여보, 할머니. 장구 치는 할머니야.
2: 아니, 할미야면 무슨 할미야를 찾습니까?
1: 아, 할미야를 찾든 영감을 찾든 나 찾는데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2: 예.
1: 아니, 나 잠깐 들으니까 여기서 굳어는 소리가 나는데.
2: 네.
1: 저는 저 병자 호란 당시에.
2: 네.
1: 할미야를 잊어버리고서요.
2: 네.
1: 여태껏 찾아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면 여태껏 찾다가 못 찾았어요.
2: 네, 못 찾았어요?
1: 네, 풍편에 들리는 말이.
2: 예.
1: 할미암이 아마 중간에 만신이 됐다는 거예요.
2: 네.
1: 만신이 내려가지고서 이제 거리마다 이제 댕기민 구슬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구슬이가 나길래 혹 할미암이나 와서 구다는가 하고서 와서 찾는 줄시다.
2: 아니 또 어떤 할미암은요?
1: 네.
2: 어떤 할미암은 하나비암을 찾아다닙니다.
1: 네.
2: 찾아다니는데요.
1: 네.
2: 그 할머니가 다 고향이 어디고 다 어떻게 생겼나요? 모습을 대보시오.
1: 그 할머니 고향이요?
2: 예.
1: 고향은 저 황하도 옹진군 무투지라는 데 사는데 성씨는 강할마라고 합니다.
2: 예. 또 생긴 모습은 다 어떻게 생겨서요?
1: 아, 치는 봉산 수십개만 하고 이마는 저 대따고 분한 놈의 이빨고 이마 걷고.
2: 아이고 귀한 분 잘생기시다.
1: 아, 코는 저 수양산 계곡에서 저 수양산 꼭대기 쳐다보는 자라 콧구멍만 하고.
2: 아이고 저거 잘도 생기시다. 예.
1: 아, 입은 하여튼 깨를 맞아왔는데 미기아가리 같은데.
2: 아이고 뭐 영감이
1: 참 잘생겼죠.
0: 양미가 보면 하여튼 미과 미기 입은 영감의 할머니가
2: 병아같이 병아입
0: 아니야?
1: 아이고 저저 군사님 소리가 나는 것 같아. 할머니도 생긴 말들.
0: 아니 강할머니라뇨. 강할머니.
1: 네.
0: 응?
1: 아, 네, 강할머니라고 했어요.
0: 아니 내가 무투지에 살던 강할머니는 내가 분명한데.
1: 예.
0: 그러면은 그 혹시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1: 쇠똥이고 네,
0: 둘째가요.
1: 둘째가 개똥이 옳시다.
2: 아, 비실하고 맞는 것이다 아무래도.
0: 아니 그러면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1: 아이고 이자 보니
0: 세상에도
1: 이래도 우리 할머니는 자꾸 늙어만 가는 거려.
0: 아니 그래 여보시오 하라면. 아이고 옛날에는
1: 울지도 키도, 못하고 어떡하지?
0: 옛날에는 키도 조그마하더니 이제는 더 늙어서 그냥 거저 먹으라는 차인뿌디만 했는데 이제는 거저 먹으라는 차인뿌디만 더 조그매졌으니 그래 그러면 우리 저 그럼 할아뱀이 무투지 살던 개똥 아버지가 분명하단 말이오. 그러면
1: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0: 아이고 아무리 봐도 원 세월이 흘러서 많이 변했다고 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아이고 그래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너무나.
1: 근데 할머니 여기 나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
0: 아이고 고생은 할아뱀이 많이 했지 내가 무슨 고생이니까.
1: 아, 내가 뭐 두 새끼 데리고 다니면서 그저 고생이라는 건 뭐 이루저루 말할 것도 없이다마는 큰 놈은 잊어버리고요.
0: 하여간 요만 짝 와서 가깝게 앉으시오. 앉고서
1: 아, 여기서도 아마 통화
0: 술이나 한 잔 잡숫고 저 점점 가깝게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술이나 한 잔 잡숫고서 예?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 과거사 지난 얘기나 좀 합시다. 아 그래 개똥일 데리고서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다고요?
1: 개똥일 서똥이는 잊어버리고 개똥이만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0: 이리저리 유리 개그를 하다가
1: 그러면 개똥이를 잊어버렸, 소똥을 잊어버렸다고요?
0: 네, 그리고 개똥이만 길렀어요.
1: 아이고 이런 어디서 이 늙은이가 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소똥이를 잊어버리고 개똥이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0: 아이고 호랑쟁이 그저 어린 오다가서 그래도 급한 벌일이 있어 급한 벌일을 보러 갔다

0: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현하고 그러면 그거 그 자식은 어디 가서 뭐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고 우리 드는 이 오래 기다리고 찾다가 만난 것만 해도 귀엽고 반갑고 오늘 좋고 그러면 그 개똥이는 어떻게 되시기야? 그러면은
1: 개똥이는 우리 가기라면 끌고 다니다가서 배나 보니 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배 선주를 만났는데 아주 인심 좋고 마음 쓰고 온 그 선주님을 만나서 개똥이를 거기서 화장하러 나가서 드려줘서요. 그리고 나는 사공질하다 난 열만해서 이제 영자가 되고 개똥이는 아직까지 화장으로 있죠.
0: 옳죠. 그러니까
1: 선주님이 좋았고 선주는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개똥이를 이제 사위상 갖다 갑시다.
0: 원 저런 거 그러면 개똥이가 어?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하면 이 집이 사공으로 댕기다 영자가 되었고 우리 개똥이는 여기서 잘 길러서 그럼 화장인데 뱀전의 아줌마이가 그러면 딸을 길러서 우리 개똥을 준단 말입니까?
1: 네, 그렇게 됐어.
0: 아이고 너무나도 고맙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희 아 할아버지하면 영자가 됐고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동안에 할아버지하고서 헤어져서 이렇게 무당이 내려서 입에 저에 연신 땡기면서 오늘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만났는데 아 그래도 이래도 부모여 저래도 부모여 부모 노릇을 못했지만은 우리 개똥이 좀 한번 찾아보시오. 내가 어쩐지 어디 아까 그 제이석고 들 때 소분양제서 놀대 조금 어디서 포도 얼굴이 그었다 했는데 키아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란 말이야?
1: 네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0: 어쩐지 아무래도 포도 아들 같아요.
2: 예
1: 어머니 찾았다. 어머니 와서 좀 봐라.
0: 아 제가 아이고 내 아들이야 웬일은 내 아들이야 어쩌면 내 아들이 저렇게 민미덕에 잘생기고 참이뽀디만은 이거야 너희가 참이뽀디만은 너희 아버지 안 닮아서 다행이구나 느릅느릅한 너희 어머니 닮아서 야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지
2: 어머니라뇨 만신이 어머니야요 무슨 말이야요 내 참 우리 집안 잘 돌아간다.
0: 저런...
2: 아바이는 양자고 어마이는 무당이고 아들은 화자이니 이제 아버지
0: 재무던 반대기 떡 먹겠다 그 말이야?
2: 재무던 반대기 실컷 잡수게다.
1: 반대기 떡은 실컷 먹게 됐다 이제는.
0: 원처럼 어딨어. 아이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바이는 영자고 아들은 화장이고 오마이는 만신이고 지아가 고지 듣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라뱀이 잘 설명을 해서 말을 하시오. 알아듣도록. 야, 야가
1: 너희 어머니는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만 어려서 내가 널 얻고 나올 적에 너희 어머니는 그쪽에 같이 나오시다 가서 중간에서 해줘서 해줘가지고 여태껏 이날껏 못 봤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사실 내 너희 어머니 생김 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대로 생겼으나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니까 앞으로 너희 어머니 거의 모시고서 하여튼 저 하루 백년 하도록 하자.
2: 정말이야요?
1: 그럼
2: 정말로 우리 어머니야요?
1: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0: 그래 아이고 내 아들이야 어디가 갔다가 도토리알 개밥에 도토리알 그래 대기 되다가 이제야 만났구나 아이고 반가워라 구여라
1: 자 우는 건 한이 없다 그만 가시겠시고
0: 정말 눈물이 나온다 아이고 그러나저러나 울어도 할 수 없고 하는 서산낙중에 기울어 갑니다 그려 오늘 해도 어느땐지 그러니 너무 고마우니 이 신세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주가실까 하니까 하나바이는 할아버지하면 입에 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들 개똥아
2: 예.
0: 너는 이 집이 막내딸을 막둥딸을 선주님 뱀자님 아주머님 인심이 좋아 너를 준대니 내가 그 보답으로 하려면은 그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여기 살림을 늘어가고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여기 구슬했으니 구슬하고서 팔동사들이 실수 없이 다 좋고 그래야지 되지 않나 하니까는 우리가 배에서 붙들고 앉아서 울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들 오시오 자 저 팔동사들 다 오시오 사공님도 오고 이자도 오고 삼자도 오고 모두 배옥선관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모든 것을 은은해가면서 사랑해가면서 자 우리 배질 해가지고 때가 지금 어디 때입니까? 방울이 갈 때나요? 연평 갈 때나요? 어디 칠산 오영도 칠산 가야 할

0: 때인지
1: 방울이 갈 때입니다.
0: 방울이 갈 때면은 자 배질합시다. 예. 자 아주 사공님 모두들 배질들 합시다. 자 이제 배질해서 노져서 나가야죠.

0: 으야, 야, 차.
1: 초기를 잡으라.
0: 으야, 야, 차. 얼른, 야, 차.

0: 자,
1: 이제 거진 다 왔으니까.
2: 다 왔습니다.
1: 어, 다 왔으면 이제 쟁기도 내고요. 아, 다 풀러서 다들 줍시다. 다들 나는 영산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서 다 사해용왕님한테 잘 빌면 될 거고. 자, 쟁기들 다들 내시고요. 자, 장기 내시니까.
2: 장기 냅시다. 이때가 넘어가니.

0: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참 용왕님이 돌보시고 용왕님이 구이보시어서 아니 저 하라비암 저기 지금 저 조기 불따기 아닙니까 저거?
1: 그러마냐가
0: 조기 불따기가 나
1: 났었다.
0: 암의 수혜는 저짝 있는데 암의 수혜가 다 났었으니 조기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1: 많이 들었죠.
0: 자 그러면 이거 빨리 퍼지려면은
1: 자
0: 방장문도 열어놓고
2: 불따기 글러셔.
0: 예 방장문도 열어라. 퍼지려야죠.

0: 저러고 저러고 보니 우리 배가 지금 만선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만선이 됐으니 상급배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여보시오. 그 우리 배는 지금 이물 또또 달고 고물 또또 달고 허리 또또 달아 3대씩이 배지만 지금 저기 저 가는 저 배는 상고배요 신선배가 분명하니 저 상고배 신선배 좀 부르시오. 이거 어디다 퍼서 왠기 실어줘야 저 마포 광나루도 갔다 팔고 마포 강변에도 갔다 팔고 저 진남포 강변으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다 부르세요. 좀 오라고.
1: 상고배 일로 와. 물건 좀 왠기 실어가. 건양 두다시 피할 터니 와 오나라 빨리.
2: 알았습니다. 알아서 가입니다. 이제 가요.
0: 아니 썩어서 가는 물건이 아닌데 왜 아 뭐 그냥 주다시 피어다녀. 자 이리 오시오.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서 자 이제 벌이 쓸려줍시다.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두렵다. 뭐 이러다간 배가 말이지 뜰이 가서 주저앉을 거 가라앉을 거 같으니까는 이제는 두렵다. 퍼서 상고바로 앵겨 싣고 자 김선준의 배도 이리 오고 이선준의 상고선도 오고 박선준님네 신선배도 오고 신선배들 이리 다 오시오. 다 퍼실 가지고 가게 퍼실 가지고 자 퍼실립시다.

김금화 명인의 소리로 서해안 배연신국 가운데 대감놀이 들으셨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깊이 머물러 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곡에 머물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서용성류 해금산조 언머리 듣겠습니다. 해금의 최태현, 장구의 김청만입니다.

1부 마무리곡 서용석류 해금 산조 엄몰이었습니다. 해금의 최태현,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초량입니다. 해금 연주의 정수년, 가야금 연주의 이지혜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가을빛이 완연해진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늘은 은빛 갈대 물결이 일렁이는 전남 강진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올가을 남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지갑 속에 든 작은 영수증 한 장도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강진군에서는요, 10월 한 달 동안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는 SNS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강진의 식당이나 카페, 골목 상가를 이용한 뒤 개인 SNS에 솔직한 방문 후기를 남기면 혜택을 돌려받는 행사인데요. 원래는 한 사람당 최대 1만 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는 참여 횟수가 4건까지 늘어나면서 최대 3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맛있는 밥 한 끼, 또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올린 소박한 글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큰 힘이 되고 여행자에게는 기분 좋은 선물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여기에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갈대밭을 천천히 거닐어 보시고요. 축제장 밖 전통시장에 들러 구수한 남도 인심이 담긴 먹거리도 맛보며 영수증 챙기는 재미까지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진에서 만나는 SNS 내돈내산 리뷰 이벤트, 오늘 풍경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갈대꽃 중주곡 4번 중중몰이 감상해 보시죠. 해금의 윤문숙, 가야금의 최지혜, 검은고의 장은선입니다.

갈대꽃 중주곡 4번 중중몰이 들으셨습니다. 해금의 윤문숙, 가야금의 최지혜, 검은고의 장은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희조 작곡의 합주곡 10번을 듣겠습니다. 우리 전통 가락과 장단에 서양 음악의 화성과 짜임을 더한 곡인데요. 타령과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이 등장하며 음악의 흐름에 다채로운 변화를 줍니다. 여러 악기가 선율을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가락을 겹쳐가기도 하면서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장단에 따라 달라지는 흥과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조 작곡 합주곡 10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합주곡 10번이었습니다. 연주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숨결 들려드리죠. 연주의 수인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우리 어르신들 요즘 선선해진 바람도 쐬고 단풍 구경도 하기 위해 운전하면서 나들이 나가실 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운전대를 딱 잡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겠죠. 그런데 안전도 안전이지만요. 도로 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 같은 내 돈이 쑥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꽂혀 있으면 아이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아이고 왜 이래 하루 종일 속이 쓰리잖아요.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한 푼 두 푼 통장에 넣어뒀는데 깜빡 실수 한 번으로 몇만 원이 훅 날아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갑 속 티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도로 위에서 새는 돈 막는 법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운전자분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0월부터 교통단속이 싹 바뀐다더라. 깜빡이 한번 켜지 않으면 큰일 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경찰청에서는요. 지난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석 달간입니다. 하반기 집중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요. 기본 교통법규 지키기입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비.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깜빡이, 즉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드는 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그 경찰에 접수된 방향 지시등 관련 신고만 해도 무려 15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신호위반 다음으로 가장 큰 갈등거리였던 셈이죠. 여기에 안전띠 착용까지 더해져서 단속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과연 10월부터 현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니나노 드라이버입니다. 노래에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입니다.

니나노 드라이버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10월부터 강화된 교통단속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실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깜빡이, 즉 방향 지시등입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골목에서 큰 길로 접어들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쓱 들어오면 뒤따라오던 차가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경찰청에서는요, 이처럼 사고 위험을 키우는 방향지시등 미점 등에 대해서 기존 범칙금에 더해 벌점 10점까지 함께 매기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역시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나 스쿠터 운전하시는 분들 이 소식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오토바이 앞쪽에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 카메라를 쓱 지나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요즘은 기술이 참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나면 뒷번호판, 이 뒷번호판을 찍어내는 후면 단속 장비가 전국에 수백 대나 깔려 있거든요. 이 장비는요, 과속이나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까지 뒤에서 귀신같이 척척 잡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뒷번호판 카메라에 잡힌 건수가 수만 건을 훌쩍 넘겼다고 하니까 이제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소식 들으시면 아이고 법이 자꾸 팍팍해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애초에 고지서 나올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품격 있는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범칙금보다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지키는 운전 습관이 소중한 통장 잔고도 지켜주고 나아가 내 소중한 몸까지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듣겠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입니다.

자동차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장사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인데요. 길소리 2 준비했습니다. 가야금의 정길선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 곡 길소리 2였습니다. 가야금의 정길선이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참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가을 멋진 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0: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07년부터 느림의 날이라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느림의 생활 수칙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커피는 단숨에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맛보기. 하루 일정을 약속으로 꽉 채우지 말고 일부러 빈 시간을 남겨두기.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지 않기. 주말마다 차를 타고 멀리 나가기보다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처럼 시간 없어 라고 말하지 않기. 쉬는 날까지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마음먹는 순간 휴식도 또 하나의 숙제가 되죠.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면서 최대한 느리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마치 오늘이 우리만의 느림의 날인 것처럼 말이죠.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작곡가 레마와 또 뮤지컬 배우죠. 올해 17살 앳된 나이에 최현우가 함께 한 음악입니다. 최현우 목소리가 아주 좋은데요. 나무도 날고 싶을 때가 있어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이탈리아의 느림의 날 소개해드렸습니다. 쉬는 날에도 우리는 참 바쁘게 보내는데 느림의 날 아예 지정을 좀 하면 어떨까요?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은 느림의 날이다. 혹은 뭐 10월 두 번째 주 일요일은 느림의 날 이런 것처럼 말이죠. 느림의 날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좀 늦잠도 아주 느지막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푹 자고 밀린 빨래도 좀 느지막히 하고 장도 좀 이렇게 느지막히로 자꾸 미루다 보면 일요일 오후가 또 바빠지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말에 일 안 할 수는 없고 청소 빨래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 누가 그런 거 좀 다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AI나 가정에 이제 다 하나씩 생길 그런 가정용 로봇가 다 해주면 그건 또 싫은데요. 사람이 하는 일을 너무 걔네가 다 차지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어째야 할까요? 형편대로 여러분의 형편대로 느림의 날을 만끽하시고 해야 될 일은 또 해내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가 왜 이래요? 어쨌건 이 두 시간은 편안하고 쾌적한 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샵 0302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남성 경기 소리꾼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입니다. 고만고만인데요. 김주현, 이채현, 조원석, 남경우, 양진수가 이 팀 멤버고 음악 구성은 이희문 씨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음악은 창부타령인데요. 창부타령, 무려 100절이 넘는 가사로 이루어진 이 창부타령의 오늘 가사는 이희문 씨가 직접 음악 구성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이 남성과 여성의 경기소리 아주 다르잖아요. 여성의 경기소리 들으면 부드럽고 화려하고 이런 게 좋고요. 남성의 목소리

목소리로 들으면 가사 내용이 더 애절하게 들리는 맛이 있습니다. 가락도 좋지만 가사 듣는 재미가 쏠쏠한, 그래서 이 6분 10초의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가사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고만고만의 소리로 창부타령 듣습니다.

고만고만의 소리로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두 곡은 이런 감상 포인트로 들어보시면 참 재미나실 거예요. 어른과 소년의 목소리. 이문세 씨의 알 수 없는 인생인데요. 가사 내용도 인생 좀 살아본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이고요. 이문세 씨도 워낙에 시원시원하고 서글서글한 목소리로 노래하잖아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어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는요, 홍갑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홍갑의 목소리 캐릭터 진짜 독보적입니다. 한 소절, 한 단어만 들어도 이건 홍갑이네 생각할 정도로 개성 넘친 그 홍갑만의 앳된 소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죠. 자,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에 이어서 홍갑의 나는요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에 이어서 홍갑의 나는요까지 두 곡 들려드렸는데요. 두 곡 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홍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요. 백수이자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기타를 연주하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듯이 포크락 선율에 잘 실어서 들려줬습니다. 이 홍갑 씨가 최근에 바쁘더라고요. 저도 좀 친분이 있는데 임영웅 밴드 기타리스트입니다. 공연이 많아가지고 바쁘고 또 주변의 친구들한테 쇠고기 더 잘 사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앞서서 창부타령 6분의 노래를 그 가사를 곱씹으며 들으면 순식간에 시간 순삭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가사를 쫓으며 듣는 맛이 있는 창부타령과는 좀 다르게 연주곡 들려드립니다. 가사가 없죠. 잠비나의 감긴 눈 위로 비추는 불빛이라는 음악을 들려드리는데요. 눈앞에 그림 한 폭을 그려내는 맛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긴 눈 위로 비추는 불빛? 요대로 해보는 거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마다 다 다른 풍경을 그려낼 텐데요. 12폭 화폭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내시면 좋죠. 잠비나의 감긴 눈 위로 비추는 불빛 듣습니다.

잠비나이의 1집 디퍼런스 앨범 수록곡입니다. 감긴 눈으로 비추는 불빛. 이 앨범이 데뷔 앨범인데요. 데뷔 앨범 딱 내면서 그냥 완성형 음악을 들려준 밴드입니다. 뭐 주옥 같은 곡들이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죠. 소멸의 시간, 뭐 커넥션 같은 곡들 참 좋은데 오늘은 다른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의 느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철에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이번에는 바다를 노래한 노래 두 곡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을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좀 평온한 한여름에 사람들이 떼지어 와서 바다를 헤엄치고 바다 입장에서는 소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평온한 고요한 바다의 모습 장서윤과 오디오 바나나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보시고요. 이어드릴 곡은 그 떠들썩했던 바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음악입니다. 이난영의 바다의 꿈까지 계절을 가로지르는 바다 선곡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죠.

얼굴에 성구 성구 아가씨 저저님 얼음 사탕 웃으면 만지게 깨물어 먹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장서영과 오디오 바나나의 오션에 이어서 이난영의 바다의 꿈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1930년대의 노래 부르기 아주 가볍고 청량하게 시작하잖아요. 따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구절의 마무리는 도로 쭉 우물에 물을 길어 오르듯이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하는 게 그 1930년대 노래 부르기 방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뮤직 밴드 자유와 빈 공간을 주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팀입니다. 몰랑의 음악 무릉도원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로 이 팀이 음악 만들 때

어떤 공간에서 모이자, 어떤 음악을 함께 만들어낼지 기대하고 만나보자,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음악의 결, 그런 음악을 만드는 방식에서도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몰랑의 무릉도원 들어보죠.

몰랑의 노래 무릉도원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여러분 양념장 만들 때 어떤 재료들을 넣으시나요? 간장도 좀 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송송송 썰어놓고 거기에다가 마요네즈, 케찹 이런 것도 더해지면 어떤 맛일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지금 들려드릴 이 음악을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악기 가야금, 해금, 장구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서양에서 온 첼로, 피아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비벼내면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지 영혼 영가로 함께 들어보시죠. 퓨전국악 앙상블 수가 연주합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5년 새 음원 노수현 경기민요와 함께 합니다. 이 음반이 녹음된 2015년 노수현은 12살의 어린 소리꾼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민요 경창대회에서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오늘 듣는 이 음반은 노수현의 어린 시절 소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소리의 맛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다섯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 텐데요.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원래 서울 경기 지역의 구수로 불리던 소리가 민요로 자리 잡은 곡이고요. 이어지는 청춘가는 이름 그대로 청춘과 인생을 노래하는 곡이고요. 태평가는 뭐 후렴구로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입니다. 청춘가는 개화기 이후, 태평가는 1930년대 만들어진 노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경쾌하고 흥겨운 음악 다섯 곡 들어보겠습니다. 노랫가락, 창부타령, 청춘가, 태평가, 닐리리아.

새우먼 시리즈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 국악을 위해서 국악방송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우먼 시리즈 수많은 음반들 그중에 한 음반을 탁 골라가지고 첫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정주행하는 코너 일요일 코너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노수연 경기민요 2015년 새우먼 정주행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요. 다섯 곡을 앞서 들려드렸죠. 노래가락, 창부타령, 청춘가, 태평가 그리고 닐리리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불려온 민요인데요. 대체로 가락이 밝고 경쾌하면서도 부드럽고 세련된 맛이 특징입니다. 태평가나 청춘가, 풍년가처럼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친숙하게 불리는 노래들이 경기민요에는 참 많은데요. 자,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속에 담긴 장소와 풍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경복궁 타령, 한강의 풍경을 담은 한강수 타령, 버드나무를 노래한 양유가, 풍년의 기쁨을 담은 풍년가, 그리고 흥겨운 양산도까지 다섯 곡 이어서 함께 들어보죠.

일요일 코너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15년 새우먼 노수현 경기민요 함께 듣고 계십니다. 경복궁타령, 한강수타령, 양유가, 풍년가, 양산도까지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민요의 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곡들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장단으로 흥을 돋우는 자진방아 타령, 겨울철 군밤장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군밤타령, 한강의 풍경을 담은 노들강변에 이어서 뱃노래와 자진뱃노래까지 12살 당시에 앳된 나이였는데요. 노수연의 그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새우먼 시리즈 2015년 새우먼 노수연 경기민요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진방아 타령, 군밤 타령, 노들강변, 뱃노래, 자진뱃노래까지 다섯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12살 소리꾼 노수연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꾸준히 경기 소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진학했고요. 이호연 명창에게 경기 소리를 배웠고 최근에는 경기 12잡가 무대에 오르면서 꾸준히 목소리를 다듬고 있다고 합니다. 12살의 목소리로 맞는 노수연 앞으로 들려줄 소리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새우먼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하해드린 햇살도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 노수연의 긴 아리랑입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그 선생님은 참 여장구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그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그 저기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상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